0: 딩치 양전 때문에나 시장 양이 세지 때 로테나 타우나 선은 저거 말이
1: 로테데 최히데 넘보네 레질드나
0: 때나 리데 다 자차 자드 아토마세나 강나 간세테 다 로테 잠르다
1: 제 마제코 독 최히데 파디 워마 도존 저
0: 때나 리드리 머리 테코 다 자켈라 다 자드 조라 반토미 때나
1: 시설지
0: 세카 쓰다세
1: 아지 지지 아지
0: 텐더리 텐더리나 다 나도 다 양천도 딩지 그 양천 때다 엄마 삐랑탕 전부 텐더리 이상고요
1: 지지
0: 다 카도 때 까보 다 카도 까보 때는 나초게 먹세게 다 까보라 까보세고요
1: 아지 지지
0: 나초게 다 년통 진 다시 바가 곰지 진 다 다시 바가 좀지 다가요라 계속 참아 까보 쳐요
1: 지지
0: 당가서 가와 진세나. 사건 고요데 강을 강을 그 가도 가보면 봐.
1: 제.
0: 다 가와 진짜 먹세가 통제 쉬어도 엄마한테 좀 참아 가보요.
1: 제.
0: 강대 가보는 다 다시 봐. 좀지.
1: 제.
0: 들 다 가도 하정 약 봐. 교차. 다 단데 그때 먹세가 당음이 좀 붙지.
1: 제. 가보디나 다 베르크 생간천 사선의 제대로 거야.
0: 제.
1: 다 베르크 가사도 시사도 제사치는 소말다. 가가 좀 됐다. 몇 물론 선을 레더 거야.
0: 당가서 Temrin jiden, kaya nangko oma tene se
1: se. Si.
0: Ta patsu tsewa rin tsong tene.
1: Si.
0: Temrin jiden yaman jay kuna kaya nangko oma sin ta kaka, nangla kaka lo.
1: Si. Ta ma yina la, ma sen yabo zon nal, ta ma sen kapo zor goya.
0: Si la.
1: Si. Ti nong yin ta, rong namji gasa zon la ta, mong che za tsuma la ta, kaka chen sa zon jidar goya.
0: Si la.
1: Ta lo sa si na la ta, kapo kata jeju la sva tsuma yina la ta, Semkanda, trobo da, shibo da, gammu da na yasaka, tseni gizu la zir goya.
0: Zizi, ta ma trashi ba gan zonzi sena machi jimando, ta penzoin zewa sena machi jimando, ta gangter ka trashi ba gan zonzi da na rindu kabuti.
1: Oh, zizi.

ཁྱི ཕྱད མི ཡོང ཡོང ལེ ར ཡ ཐང གོང བྱ ཕྱོ སེ ན ག ཡ སོ མ དོང སེ ད དོང བེ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다다 렌지 네센 임반다네 베종 노치 사쿠 하르종 야마 종다네 임피 동만 루츠 예비 링둥이 같이 유종래 룽던노 저 같이 치팅 잡여 노우가 제제 몽타기 온도 디발레 또 온통 종이리 치와 네산피 예동가 메른바히 타몰링라 니피체 링피 같이 치팅 잡보통 포 루야 로리 노 힌든 동만 노르 메체 룽 숨라 노르 메체 룽 숨라 소바 참라페 다르 유양 공바 벌라 야베 거히에

하는 독사잖아야 주시리워야 가로 충돌사야 내년 당호야 하차앞전기자트야 땅터소호야 모자구르모도야 테네오야 한용통자마요야 주시리

0: 매션은 전노당 채소라 뇌지 동기자 인수종이 경귀 유인
1: 매션 은고시주나 안초 겐다이 윤선지 야근 등지 미브라 이자난급이 샤와 갈킴부히
0: 남아당 로닝캉소 모초름뒤체살 미치하위 조진주지 제조시무롱
1: 난진이 장찬지 로귀강슝도 팀이초라 사자강슝도 미카수무초 다동 지소당기니 차라 재미쳐.

0: 창도 리넨 더레서 더라 진자르 산하는 거 더라 진도
1: 게임 배 체이트 조치 세디 좀 바타타타타 지 리넨 다 튀바다 간조 로지 다 튀바다 리체 소연데 좀 바페 간 손나이나 로시 세면다 던데지 용살 겐제다 창도가 사가사가 걸라다지 체크 다 샤야이난다 조치와드니 라지 사데 창도 인자 영어도 옛날 마무지게 배가 여지를 걸라 대체스나 간조 창도가 너네 그 리넨 그 근자 테라 진자이나
0: ཁྱི ཕྱད མམ གི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2: 바두 체총세 자디 매냐 총모 까당 까리 아종세 근데 알려다 대 알려다 나도 빵다서서 빵다서 다소 빵다 고친 샹스세요 고친 샹 대 이 나라 차위 고친 탕서 그 탕 쳐보자 나니 어서 송이 들어라 이 태 들어라 대단라 마저 이 되는 패자 도이 칸송로 깨라 쳐보 들어라 제노 대어디 저로 그 들어라 빵다 고친 탕으로 다바 디바다 내서 저들로 걸 자초 좀보 여지 저로 대다바 타림을 해버려 따라 내서 저기저로 대 내서 저 들로로 로로 자유 장가서 랑가 고도보 된다야 된다 뱀발다 뱀반다 샥몰라 저거 샥몰라 저 뒤절 뒤절 따바 디바다 대게 베데 할랭가 간하다 지 참바 된다 그 센러 지나 페데 도바다 지 단아 몸부지 나와 용거 봐 인게 비지 센처 샥몰라 저 저거 샥몰라 좀 하던 거 통버려야 돼 대원서 나 뭐 희 나온다 단아 진도 샥몰라 도체 텔란 레세 지 무충 내니 레완 레세 이 라시 메사 매지 메세 샤콘라 조이 원통매서 이치는 따라 그는 따라 뜻이 저기 좋아다 지에 저게 답아 지바가 생후 담아도 나오는 장휴가 뭐 통도 사전도
1: 다 진디 세문다 배 양그데 이치는 이치 되어요는데 참바 까티티 리네게 자주 인난자 사칸인난자 까티티 그 초아실로 시도 대저 참아 되는 하고요 사례 아제 대양 저게 이치 좀 바쁘지 뭐네 희나야 리네게 주다 그네 다배 라친보글에 가신 키지레도 산도라 그래서 시당간 저 베크 칸네
0: ཁྱི དང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mambu yodora tenjiwa da nyamdi da tenda ge chere sna mambu ji yodi cholo ko rine de yen da ma da ba ge ji ronye ge chere sna yob ge si jeng ge rimo tola chu yen na rine de de an do ne ronye ge chang do ge rine de de lo de kala chere sen hyu da de de lo chang do rine pan song so mo do zalo de da ba cha chen bo jin do sa de yen la ma da wa ge cho gi yi ton na la da song ba da se chang da yen na da yu zang ge de ge tola zalo chang do ge yi de da de go ndi lo pa da ra da ra chen bo jin ba da ᱛᱚᱱᱟ ᱛᱚᱱᱡᱟ ᱪᱤᱵᱚ ᱡᱚᱨᱚᱱ ᱫᱚ ᱭᱟᱱ ᱨᱚᱝᱠᱷᱤ ᱜᱤᱛᱟᱱᱟ ᱪᱤᱵ ᱛᱮᱞ ᱱᱟᱣᱟ ᱪᱤᱠᱚ ᱫᱚᱥᱨ ᱠᱚᱫᱚ ᱪᱷᱟᱨᱥᱱᱟ ᱠᱚ ᱨᱚᱝᱥᱠᱚ ᱯᱟᱱ ᱡᱟᱢᱵᱚᱱ ᱨᱟ ᱛᱤᱢᱚᱱ ᱨᱟ ᱛᱟᱱᱟ ᱢᱮᱵᱟ ᱤ ᱛᱮᱞ ᱭᱮᱢ ᱫᱤᱥᱟᱞ ᱛᱚᱣᱟ ᱢᱟᱣᱟ ᱭᱟᱱ ᱛᱟᱞ ᱫᱚ ᱭᱟᱱ ᱛᱟ ᱛᱟᱞ ᱛᱟᱣ ᱫᱮᱞᱚ ᱛᱮᱱ ᱱᱚᱱᱟ ᱫᱚ ᱠᱟᱞᱟ ᱪᱷᱟᱱᱫᱚ ᱜᱮ ᱨᱮᱛᱚ ᱪᱷᱚᱫᱟ ᱪᱟᱢᱟ ᱫᱚ ᱪᱷᱟᱱᱛᱚ ᱫᱚᱥᱟ ᱢᱟᱴᱩ ᱜᱮ ᱛᱟᱱᱟ ᱦᱤᱭᱟᱥᱤᱱ ᱫᱚ
1: ᱡᱮᱞᱟ
0: ᱯᱟᱥᱚᱱ ᱡᱮᱱᱴᱤ ᱫᱮ ᱢᱟᱱᱥᱟ ᱫᱮ ᱛᱟᱱ ᱢᱚᱠᱟ ᱞᱮᱯᱟᱛᱮ ᱞᱮᱯᱟᱛᱮ ᱥᱚᱢᱵᱚᱱ ᱫᱚ ᱥᱚᱢᱵᱚᱱ ᱛᱮ ᱪᱮᱱ ᱫᱚ ᱡᱮ ᱪᱷᱩᱱ ᱫᱮ ᱭᱮᱱ ᱛᱮ ᱛᱮᱱ
1: ᱦᱤᱡᱤ
0: ᱴᱤᱢᱩᱫᱚ ਨਾ ਨੇ ਛੋ ਰੇ ਸੋ ਯਾਨ ਰੋ ਯਾਨ ਰੋ ਸਰ ਤਤ ਤਤ ਤਗ ਤੇਂ ਕੋਲ ਛੋ ਨੇ ਉਦੇ ਲਾ ਅਰੋ ਖੰਬਾ ਤੇ ਅਰੋ ਕੰ ਹੀ ਤਲ ਤਾ ਉਦੇ ਤੇ ਚਾਦਾ ਨਾ ਲਾਂ ਤਨ ਛੁੰਬਾ ਤੇ ਗੇ ਤੇ ਕਲ ਛਾਂਦੋ ਰੋਂਗ ਨੋਂ ਦੇ ਮ ਦਾ ਬਾ ਸਾਚੂ ਕਾਂਸਾ ਲਨ ਡੀਂ ਥਾਵਾ ਤੇ ਦਾ ਸੁਣਿਆ ਤੇ ਥਾਂ ਗੋ ਦੋ ਤਨਾ ਚ ਰੇ ਸਾਂ ਤੇ ਨਾ
1: ਨਾ
0: ਗੀ ਤੇ ਨੋ
1: ਨੇ ਸਾਜਾ ਤੇ ਕ ਰਿਨੀ
0: ཁྱི ཕྱད མི ཁྱི ᱛᱮᱵ ᱛᱟᱛᱚ ᱫᱚᱠᱟᱞᱟ ᱛᱮᱜᱮ ᱱᱟᱣᱟᱱᱟ ᱭᱩᱥᱟ ᱪᱷᱚᱱᱟᱨᱟ ᱭᱩᱥᱟ ᱫᱚᱠᱟ ᱱᱟᱜᱮ ᱢᱚᱨᱮ ᱟᱜᱟ ᱟᱣ ᱨᱚᱢᱥᱟ ᱪᱷᱟᱱᱫᱮ ᱠᱮᱥᱱᱟ ᱟᱣ ᱥᱚᱨᱜᱚ ᱞᱚᱪᱷᱤᱢᱵᱨᱮ ᱛᱟ ᱛᱮᱠᱚ ᱪᱟᱞᱫᱮ ᱫᱚᱠᱚ ᱫᱩᱱ ᱛᱮᱱᱤ ᱠᱮᱣ ᱫᱮᱥᱟ ᱦᱟᱥᱤ ᱯᱚᱫᱟ ᱛᱮᱱ ᱥᱮᱪᱮ ᱠᱷᱟᱝᱟ ᱫᱩᱱᱥᱚᱥ ᱫᱩᱱᱠᱷᱮ ᱥᱚᱭᱮ ᱢᱟᱠᱮ ᱧᱮᱱᱠᱮ ᱥᱟᱢᱵᱟ ᱜᱟᱥᱚᱥ ᱛᱟᱛᱮ ᱫᱚ ᱯᱚᱫᱟ ᱛᱮ ᱥᱮᱢᱟᱫᱟ ᱪᱷᱟᱱᱟ ᱡᱚᱡᱚᱨ ᱠᱷᱟᱝᱟ ᱫᱮ ᱪᱷᱟᱱᱟ ᱡᱮ ᱫᱩᱱ ᱡᱚᱨ ᱥᱟᱴ ᱛᱮᱨᱮ ᱛᱮ ᱤᱪᱤᱫ ᱛᱮᱱᱟ ᱫᱟᱱᱟ ᱡᱮ ᱤᱪᱤᱫ ᱛᱮ ᱜᱮᱱ ᱞᱚᱥᱟ ᱪᱟ ᱯᱟᱠᱚ ᱛᱮ ᱛᱮᱱ ᱫᱟᱥᱚᱝ ᱟᱭ ᱢᱟᱞᱟᱝ ᱥᱮᱢᱛᱮᱨᱮ ᱫᱟᱥᱚᱝ ᱟᱭ ᱢᱟᱞᱟᱝ ᱯᱮ ᱠᱷᱟᱣᱟ ᱪᱤᱱᱪᱤ ᱤᱪᱩ ᱞᱟᱝᱫᱚᱱ ᱦᱟᱝᱜᱮ ᱢᱮᱛᱩ ᱥᱟᱣᱟ ᱢᱟᱱ ᱨᱩᱝ ᱟᱢ ᱥᱟᱞᱟ ᱯᱚᱣᱟ ᱢᱤ ᱢᱮᱛᱩ ᱱᱡᱤᱱ ᱨᱩᱠᱮ ᱧᱮ ᱪᱚᱝ ᱟᱢ ᱭᱟᱞᱩᱝ ᱪᱟᱢᱵᱚ ᱫᱟ ᱠᱟᱣ ᱢᱤ ᱡᱮᱱᱡᱟᱝ ᱪᱚᱣᱟ ᱢᱤ ᱥᱚ ᱡᱮᱥ ᱛᱟᱱᱟ ᱤᱪᱤ ᱛᱩᱢᱵᱚ ᱧᱮᱵᱟ ᱱᱟ ᱱᱤᱭᱟ ᱱᱟ ᱥᱟᱢ ᱢᱟᱞᱟᱝ ᱡᱚᱣᱟ ᱢᱤ ᱡᱮᱫᱮ ᱡᱮ ᱯᱚᱫᱟ ᱞᱟᱜᱟ ᱱᱟ ᱥᱤᱫᱩ ᱠᱤ ᱧᱮᱢᱟ ᱦᱟᱣᱟ ᱢᱤ ᱧᱮᱣᱮ ᱡᱤᱠᱟᱱ ᱥᱤᱣᱟ ᱵᱮ ᱧᱮᱣᱮ ᱴᱚ ᱫᱤᱥᱤ ᱫᱮᱥ ᱨᱮᱡᱤᱥᱴᱟᱨ ᱱᱟ ᱪᱚᱢᱚ ᱞᱟ ᱥᱮᱥᱤ ᱵᱤ ᱪᱟᱛᱮᱱ ᱡᱚᱣᱟ ᱡᱚᱢᱮ ᱥᱚ ᱛᱮ
1: ལོ་ཁ་ཚེ་ཁ་ད་བོ་ཅེ་རོ་དོ་གོ་ལ་ལོ་ཁ་ཅེ་ཡེ་ཅུ་ད་བོ་གི་ཉེན་ན་ཡེ་དལ་ཉེན་ཅེ་ཡོ་བ་ཅེ་ད་ཡང་ལོ་ཆུང་ཆུང་གི་ཉེན་ན་ཡེ་དལ་དེ་ཚང་གི་ད་དེ་གི་ནང་དེ་ད་ཧ་མ་གོ་བ་ཅེ་ཡིན་ན་ཡ་ཏང་དང་སོང་ཨ་ཡི་མན་ལ་སེམ་རེ་ལོ་ཆེ་ཆུང་གི་ཅེ་ཉེན་ན་ཡེ་དལ་དེ་ཚང་གི་ད་དེ་གི་ནང་དེ་ད་ཧ་མ་གོ་བ
2: 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
1: 시네 요다 듀다 차차년도 그때 소소가 생칸다 년도 죽였어요
0: 그 마찬가지가 다 또도 걸어 초왕의다 시초왕의 놈아 뇽거지도 빨리 도오지래나 뭐 저 저 종리 칸은 되는데 왕의 전체도 그 더라 뒤에서나 된 가보 여산도 제가 제 뒤에 던져졌다나 양대 멍초기 가보시 제기서나 까물래나
1: 제제 까대도 괜찮으세나 이때 다소 던데 다 봤던 롤이 그 전체도 근제 렌도서 괜찮게 상로체 떠녀야 나나
0: 또 상로스 체 떠녀면
1: 제제제
0: 다 터져졌다라 던데서나 이때도 가 여름 뭐 그 선후 덴바도 좋은데 체질이 더 찌르스나 아주 벽이 저초다 벽이 지중다 덴바지 니네서라 벽맥이 생강도 덴바지 손바데 찌르스나 런즈 런예게 뉴스다지 런예게 따다 땡디금 한랑랑 예 덴바다지 인사들 테데데 그 여름 뭐 내주기 좋잖아지 이제 알아야 상태다
1: 시 게체 Tak macam ke, tada ke, ini saya sajung ke lambuk thola. Kenderi nasi hiobi ina, cer te gayi ina, kenderi nasi hiobi ina lah.
0: Tadi tu cerita na, tadi ngarong 충충 파일 데들 만칸게들 만칸게 유출 참아 일 가버여라 일 가버다 내가 니냐와 참을 이 동제다 창조를 병원주 참을 가버여라 대 조그 되게 바차지 그이래 니네 처럼서나 대 다오들 다 원예게들 근데 개차들 원예게 대들 로다는 대들 종다 충충들 저 행간의 충충들 대대 제들들 겐로서다 겐자된 라스바 고솔 녀들 된다 이 정들 마태오들 이때 마동다 마사마가 가부 제도 마사마가 등하는 사람들 나게 된다 뒤집 뒤바다 멜로 가나다 좋아다 대토바 요나 등하는 게 처럼서나 롱에게 넘어지래 상태네 대요 매도 매도 그 가부 맞는 안 할때 못하는 레즈게 된다 생후도 여지 말아 롱에게 롱에게 리카지리 매기를 더와다 지존하 대토나 등하는 거랑 그 처럼 날인데 근데 치휘도 들에 상태다
1: 들에라 게임 친사나 당한쪽에 리니 주다세 다 예체 좀봐 보지 인그 원희나야 대 파제 리니 주다지 인제레 산도라 좀 제대 야 디덱토라 좀봐 보 여러발라 이금 당쪽에 난 당고 토네 지 사슈 여저 데네 메제이 때쪽에 리니 때쪽 양티노네 떼야지 여러고라 제선한 간쪽에 예체 좀봐 보지 그 리니 그 주다 테라 코크 네바칸드나 튕고도라
0: 나 이치 좀봐 보지라 매 다송 한을 키어 나게 이치도 정사들 정취대 매행 그 가부 제바도를 나론을 생후지대 예바 마세 그 대기치라 매 예말로 존하다지 좀 존하대 바 마차지게 매 참말 대와다지 대나게 그 이치 그 나라다가라 정예게 매 그 가부 제대기 사차피현의 창도 주무들 창도 그 유능 창도 그 주중 창도 매 그 생냐 창도 매 그 빠냐 초와도 참마도 걸라 더노 천도다 저 그 인지 미니 저 그 다트 그 루 이치 이 그때 나올라 또 진짜 진행 뭐 그저라 이제 양다다 때 주쿠 덴바지 그저라 때 나올 때 봤던 때 그 리네 주쿠 돈 바 다다 때 저 돌아지 저 나중에 가게 저로 몸이 해지 되니 뭐 배트 만나 봐지래 리네 주쿠 그때 그런 게 연출을 쓰나 내 바디 현다 만나 봐지래 지금 매일 만나 그런 그 저로 칠 쳐다지 제가나 저기 몸이 해도 그저라 영 자체 몸이 좀 좋은 그저라 정치도 아버지 때문에 정치 찍이 유능 찍이 저러서 쳐다지 해서 거기 때는 내 바디 또 치히더래서 단다지
1: Gengi Nanjiwe ina hinga ta te tsundzhe ru gola.
0: Nasi.
1: Ti yitsa de yitsen zhe jido hinga zhe jini la mandawa kandringa.
0: Yitsi da hinga zhe jini la te yitsi da yitsi da hinga gongsa rego. Yitsi hinga gongsa. Ta te jina hinga da zuo du kala nanju ki rego. Yitsi da kala naga tu nan leji rego. Tenju yinpa, lanju yinpa yinsa da kudu kala zuo du kala chalasa na chi nyunghi gudawa. Yina la te yina la yi gu...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1: jik phagen kte chajna ngi ktan re kwalin chosa ri ge jigen che ka ta nyinga ta bu che tre du chama o nyinga te me ka ya ro an ke ka nga ni che ne chen de ta bu che ge re nge te in sa de chama te ta tu ni che tre ge yin sa ya ta ye te ye che tre du chama o me ka ya ro an ke ka te nga ni pha thien lo len ba ta nyang ju tan de ten de chama ya nyang ju te ta thim ba ke ko la jin yang he nyin ba yin an da yang ko la te ke thone ko de wa tendek thone trig re sa ngul ne tendek gen kle ba no la sam tendek khog je ari
0: je je je te gi chi de ko ngang ten je ba de ko mong bu ju ju de ma ra ko ni na ton ten ma ko chi ni hi ko da wa ta na ge ju ro te ko ta lo de ka sam mong bu ju tong ge ju ro wa sam de mo ta chi ne che re sa na de ka la che re sa na yu long gen ji ju ten ge de ka la cho ge ba te wa da nge ga ge la na ju ju ju ma ra ko cho ge ju ro nge ga de ngue jo ge thun de na pa no ne ke de ko ko ju ju ma ra ko to de ko da wa che ta na ge ni ne che re sa ne nge hi 해보지 그저로와 해보지면은 당종 캔트기 양터도 걸어 이질 따오들 그 당 해보지 던져 마라 당종 캔 열리게는 이지 아버지면은 당종 바빠들라 양커로 쳐르스나 걸어 셀로 좋아다지 당종 저기 그러스나 자동도 좋아다 통도지 마라 된다지 레상 된다
1: 제라
3: 겐로자 님이 사존나 간주제 초이에 당히 잔라 링도 요아히이 콩가 장주자기 난송아이 말라 히바데르츠나 데난히가 거조아 딘비 장주히디 말란지 남비토니 예체 좀바비 센데가 깨차다 루퍼 유니게 데게 다위우가 포담포달라 히비 루이디 라시 치민지도다 포담포달리 기냥디 양다 지리 난도 조디 간지 비 센지히엔 야당 제와 쳔버시 대기 빈치 진로 히바당 普通家强度所录音的大脑，对这种认知的对念，没人的没人把都觉念，三空一个人的大大堂，没人一个辛苦家庭吃的觉念月。跟罗在你们眼里觉得，罗伊三种下觉呢，杨大大才个这一张明白，对那没听伢娘的，没人家真说心痛个别，他那也应，空给大多，错而。

0: 像银币个，三五的进来人，首先打不着进来人都是给三六多年呢。
1: 有有有，老师，他这是让年个一起的啥种的就种这个高楼的起来是呢，让年的起来是呢，他强到瓦西。等到经营上去了，做都让年起来是慢慢给穿的用个就了，满足给穿的用个就了。总把不十几银呢，满足给穿到穿的用，满足给穿到怕不怕着，等到就买那的高楼，这个什么一啥种的用个那卡不了，热
0: 了，
1: 热不了的，等到这个头年的高楼，让年个满足穿的着，满足给穿的吞血的干热的，他妈的个起来起来，光大起来，等到的高楼让年个起来打结的，很纠结，等到起来是可是给穿的用热了的该他妈的高楼，做兄弟结下的，等光那起来的满足的。다 카트린드나 대기 저거 좀바 부서이나다 가라 저거 좀 떨어다 가라 소힌 답은들 라소 답부터 여지 말해서 저도 녀다나 뭐 녀다 떠나지
0: 라소 게그 체전도 잔다 저테 망초게 고데야다 된초라 생효제야 잔다 야미나 망초게 대 아담은 진짓던 저가라
1: 제는
0: 다다 나요 망부진데 이나 시단 그 돈에 다만 편성 초비 링네다 다다가 저거 메금들라 롱티 인난자 닌티 인난자 데노 이게가 저 카바데 여자데 잠바 다만 편성 초비 링네 망부지가 저 통용도 걸라 데인자데 잠바 소주 그린네 데지 데자 가보 마지 비지 딘스 다소 쳔봄 단 조보마 다던데 그 남바텔라 베 하지아 가보던데 셴도 그 도라 로이 사종 신케제이나 던데 칼라 자그 산다다 나투 양고소 로초 남바케 로이 히 사종 시가 데게 람레라 가이이나다 데닝미 리니 데초 준지 시죽 테라 로이 사종 제그 메바 컨데나 퇴고사
1: 다테이나다 가 쪼도 칼라 데네사 그 디로그 펀조도 되나 데데 다송 쳐게 송바나 예레 라냐게 시젠 텔라다 칼라 단데 제케 진요데 진요데나 렌도아 다다 초아든 我们拿了他那基因，就是那个人的基因，他从这个送过来的。但人类呢，主要的就是我们女的，是吧？这个用过的个，我们学校给人类的个了这个，当前他就渐渐的也不是这么多，这个啥种这个是那卡不的。但是俺是强到了白天的几个人把给他那个你们人的几个都忙不要着的，这个黑板上也的强到个着。 망강기 게 딘칭기 접아 장다가 볼로기 힘고 데르 차칼로기 차조사기 라지 참마다가 니메르네 히가라 데나베트라 로충트게도 칼라다 수정기 리네들 칼라지 디로스 피지 기트냐들까 들러도 칼라 가옌다 제켄다 칼라 진용 진용으로 해서 돼도 이나라 또 저기 다선 송방하게 사동지 그늘 해나 저기 수정기 들러도 자와데 덴부지 좀아드나 사동기 사바게 치르스는 이가던 리부지 된 것은 나 까버려. 때문에 달라도 칼라 수정 그 달라도 칼라 왜든 처마게 통첸 못 지대 전제 제지부터 용교 하바도 론서 창도 그 면을 해나 달라도 그 통첸 제거 받는 가짜 귀도 기지래 상태도 맞아. 사자 예만을 따고 들어. 등을 창도를 리네 나라 파송 소보다 주된다 주맹이 나 마음을 열어. 달라도 그 통첸 못 지 제거도 상 나런 것 들어. 그래서 수정 그 자와되면 나 저 뜻사도에서 와든 가루
0: 东北人上这个东北人是西京的早晚的嘛那就啥都跟吃不到一个几个是那卡不来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1: 진전도 답이 던진 걸로 통첨으로 와. 레든 대단 때문에 다소 로총적 기치로서나 수준들이나 가부 제켄도 몸도 몸 창들 켄다 몸도 켄다 백현아 종자 켄레 이치트 켄레 양근의 이 小주 창주 그 걸로래 단단한 치르스나 나가 로총 몸도 로총 몸을 레달라도 걸로 총적 그 조도 걸었다 디럭이 아그 치르스나 통자다지 되게 참아도 걸어 쉐 말에 레달라 수준 그 달로도 걸어 고아다 증아 여바 달로도 걸어 자와 논도 자와를 해서 된다 수준 그 달로도 자와도 담부진 제 돈나 대 사동 그 걸로도 걸어 저건 지부 아버지 텐저 예상 된다
0: 제라 다당 한 조가 사총 돈에 난자 지니 로자 칼란조 초레레 니니 자카 그 시주 야보 열레 솜니 소소가다 지 파이 창돌라 대야나야 야 카바다 자와 돈이 뭐 좋은 초레레 얘나야 소지 그 자와 때 템부지 초가 사레서 게라 소마 나게다 다 소지 그 자와 초가나 게크사나 다다 코남발라지 든지 세 초사레서 게잉 든다 레와세네 마주 다 든데 그 라면 이제 되나 게잉 든다 다시 된 사레 사전시키가 다다 연식가 예체 좀 바보다 버리나 콘조가 소지 그 팀에 콘조 근데 근데 시 조사래.
1: 다스정 그 돌로 조는 처럼스나. 진의 처럼스나. 몬트럴로 저도 지인지라. 몬트럴. 몬트럴로는 되는 몬트럴의 전달의 공달의. 매 대정정 그 단어 리지 말아. 어쩌다 냐도. 전전 받다 몬트럴 그 견로 받다 그 리지 받다 그 냐도로. 냐도로 눈에 소화시지다 지 몬트럴로 저도 조 처음 지래서. 니네네 처럼스나. 되게도 컬러 논의게 처럼서 협반하게 랑게 이토로 퍼 니퍼지다 잡퍼지다 되네지 들을 호종 제제다 하장 기침부지래서 또는 안 담부지래 맞는 디러그 때서로 그 참마다 다선 괜찮고 숨반하게 그 가바그래도 니 통게 나라 강가는 참마다 컬러 호종 제수사로 또 망쳐는 저도 그 조진제 상태도
0: 제라 제라 겐게 달로 손질하서라 로기게 체만보 제정다여리 다 체게 바차 체휴다 체게 논니
1: 你可猜的要不就小松山上去等到个一切二月他等到一忙不中二的给瞧个东西一年家还是这样一年家了一冬天长长的没家就还是这样一冬个大等到一上班被没事给压不等的是那等不等头不头的大车的是那那个一做主要的个人没给他钱不得等到了马的做那了忙出了的钱总卡说是那忙出了也看得给大口说了这了今天车的是那口子给搬去拆迁要马路 别人就给拆迁了吧，你给吃的是那，野蛮了也强盗，我中吃钱不能这个是那，天天的买不起，等到可是个一直都是那，俺让给应该打不起来上这个，应该打不起来的，一毛毛这这了的，这俺让个把车拆起的打算，对于康松的是那俺什么不，不让种种毛毛去了些呢，总看就个种了是个那种叶是个呢，先割是吧，哦，等俺当不恰从这片的俺人，嗯，让是强盗给种看就了，一就。 俺们这个得了，别人就给他俺们给东哥了，俺们给他搞不起来，给离开去了。没得，瞧给这边叫人呢，离开了边就买土呢，听见没呢？离开没离，等到现在，人就没了。俺们给搞不给离开，就到人家给这听见都让给转过去了。对呀，就说了，总看就了一就追查的了。他们他妈了搞不清楚，但总看就让人怕吃了，瞧着也是人家，瞧别的鸡，怕是别的鸡，就跟了，看着土都是的，俺们生了的，把车吃起来的得了。但俺们瞧个一的。
0: 把车
1: 骑的，前段时间是，那时候俺也没啷得，就单位有个不大了，不中个强盗是，那中业总看个业力些嘛，看不上长大生，城里上路当过的，长大俺也怕意思的，俺那查完做干什么？
0: 那时候不就去，但那个时候呢，当俺做个去，日子个来了，用起个么子呢？伊呢，可能警察个上午跟着那去个啥的给送呢？
1: 那等你那做都看了，叫朋友了，干个去了，人家个朋友得了干个去了。
0: 还有到了自动规矩了，人家给人家离开到了的感应规矩了，在这里，在那吃的是那种满足了开出规矩了，一人了开出规矩，水军了开出规矩，感应了开出规矩，地牢了开出规矩吧，他那就给啥嘞？上这个。
2: 那是，眼前人家那，但罗马人日子下令的多，那人家多一个，伢娘天天来那多个人家军队打三级，天天忙不开几级了，对，给谁呢？他俺说恰恰跟这些个多。
1: 跟这些呢，也是的，人民个军队呢，吃着也能，红队也能，等这些个么子，我们的些呢。对，等到其他个那公平多就是军政的公平动作过来，做的让人个吃的是，让人能不要把的能喝个吧？就军个人家都能不打不了啊，让人能不得要把的能喝个吧？对，做起来啥程度？来，他那他瞧给他的，让给刚把就做个呢，做都看不，水军给早晚的当不就总统那也不就来啥程度？来，水军给早晚的当不总统那，你顶着给讨黑了。 对呢，第二个淘气到垃圾了，对呢，这个吃的是水军给这个打比动作的，给钱不起来上阵的。但当完了淘气那里去，叫水军也是那做完了，对的呢，对，咖喱咖喱，各种事吃的是那，本着看到这些，他跟那伢卤煮来么子，各样点看到了，等那卤煮来么子，他可吃啥么子啊？水军给他的第二顿追到对呢，第二个淘气到垃圾了，对呢，对呀，打比动作的，军人解决的。 做吃不起来噻，他买菜把给吃了噻，人家得到这些做的送出去呢，些做个鱼果当季，人家到鱼果就送的也不记得，第二个人追到掉那马路呢，吃水煎来就水煎到弄当不中的，吃个腊八个中的吃了马东巴煎呢，都卡不来，眼睛没你水煎得到看了吃，第二个人追到的鱼果跟追到的，让人家吃走了卡住个吧，鸡烤了卡住个吧，等藏不林了卡住个吧，等来就来上阵的。 Tata dhirata matyana, cha sujian dhambu suna dhirata dhirata matyana dhan kabara. Dhiran charasana, ta yukudu kala nga tsu minji nankyuli kala yukudu dhabu dhan mangchu ki charasana, chachayin da chi, chua da chi, piji tongshu ki chowu da chi redwa. Te wancha da yukolo rinne mayada da kala lasu mayba dhabu chirwa. Yukudu wancha da chowu da chakin zijun da nangchua ki nolo chakir chanda rinne di mayba da na yukudu tungbare. Tere wancha da rinne di chara sujian ki rinne di da chi, shichu di dhirata da dhanjain chayna yukudu da chi sunri yabu chi chay.
0: ແກງໂຊຕະລະສົນດີຈະນະພິຈິກຕົນລະລັງກະຕະຍາບຈິນຈະອະແຮສັນຈັນດໍເຈລາອັນຕໍາບູຫົນດືຊີຕະຕຸງຫົນດືຊີກຣະບາມືລັງຈຸກໄພລະກາຍຊີໄພລະກາຍຊີຊັນດີໄພກຣີນີງໍຫິນບານໍໂມຫິບາຊີດິນີໂຄກະນໍໂມຫິຊາດີຈໍມາຄໍພາຈິດາຊີດີຈໍມາຕະດາຕິຊືກຈະຕະຕິນີຍໍກໍລາສໍບາເດດໍຍັງດໍຕິນາສໍນາສໍ
2: Genloza nimi satso na, ganju je kyuwa ye dangye zangla rindo yuwa ye yin. Konga zangyu zhagi, danso ngayi mala hiba der cun na. Dina nyi nga ka zhuwa dinbi zangyu ye di. Malanji nambi tu ni, ye cai zongba bi, sen denga gikya da, lupar yu ni yu. Degi dawi wu ga pojang boda la hibi lu yi di, lasi ci min zi do tang, pojang boda li yi nyang di, yang da ri ri nang to jiu de gan ji bi sen ji yin cha dang zai wa cun ber xi de yi bin qi zhen lu xi ba dang pu qiong jia qiang du suo lu yin de da ne di zhen jin jun zhe da di ni me ren ni me ren ba de ju ni sa kong ye ge ri ni da da dang me ren ye ge xin ku jia zhen qia de jue ni ye gen luo zai ni ming wen de jue na lu yi sa zong xia jin na yang da da cai ge zhi yi zang ming ben de na me ci nian yong da me le jie zhi yin su xin tong ge bi tan le ye yin kong ge da de cuo er gu gu xue xie bi jie su ji ren ni jie man yi de de de le jie ro yang jie nian jie si bi kong ge zang jue la sa kong da yu di ge de ren wei nu ba ye di ben xiong de na kong ge jie zai jian zhi bu zhe man yi ben 俺做茶米,三家真的黑家一。电个顿的样,俺罗在你们路一大街,门南家三看了,追哭的黑地心头把当,空个一层呢,如黑马来亚金一家一,藏送秋季间追的一,白巨人。空个阳大呢,俺罗藏不一秋夜,顿有杂汤个龙不一样。

0: 中央民望军区龙清联控仪，中央民望军区龙清联控仪，他的你三九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
1: 세글랜지 공감사 샴라 선주루 냠자리 전쇼주인 땡디 선주루 기난 된조보니
2: 삼루사베 장란사바르 니지치 제벨해 서지 튕콩 배추 야부치바타 서지 청균 균진 야부치 신배골타
1: 총원기 중감 송교블라 수요말라 퇴고창도 땅데 중화이 추소 토조기 중감 송라 땡도 동신배골로
2: 다와 당분에 둔배파를 랑게기 록두 총튠 땡병안 사두 콩배 총배골로
1: 어리 내과다 나디 린우총기르기 중미 시지하 나젤라 메규쇼베 왕기 자랑아 치듄 차고요 중외 고르소인
2: 샴라팅디 선주진낭 퇴 십진남선로나
1: 니글리군에 베베니츠 지접수지 시진핑키 사지 퉁궁니 랑제 땅기 까지치라 외동 초베 베덥 규림기 빵보다 제자치베 선배 규노 인베 니바도 토넨기 씁니다 지와스무 뉴슈제라 덴테 송종 야보다 토담 야보 배주 야보제 자구요시 덴나유 지접수지 응악주 이라 덴보롱예데 산에 가기 사지 퉁궁 송종 남수 균류가 퇴구 창도 동화다 사지 닝돕기 띵섭에 낭도 오베 강리 치바 송종다 배주추 사지 척균 균진제 제대 경람사바라 배덥차지 선배 뚝수 진부 능신유 야계 공생대대 신진 주영어 조회 경규지 계급 증례 지딩라 따고르기 철업 초르유 장삼계의 섬내로 미남기 쨍가 뉴도 송외 착된 동종과 지전 채봤다 로션가고로 미남기 할래 항상 교육에 치수의 정부 탱시 개발아 지전 채봐 고양도 미딩 친이 슈타점 경규 증례 증진 규제 강도 규대 팅럽 천재라 디니 사지 로규 갸젠다 경규지 닝도블라 용조 채유 사지 퉁궁 배주 야부다

0: 사지 척균 균진 체배대 직접 수지 시진핑기 도다 바르숨투 체퇴 통진 능기유 당 속진 좁게 부서준 공장제 당라 로규기 튜닝 캐진 덴베 사지 내조다 사지 능닝 사지 로규 전수 체유 제소 팅망 부피비유 공기 사지 링은낭 당다 미마기 방아르 침비 배덥 제배 시지 덴베 로규 뒤바다 중국 사지 럽치베 로규 규림다 미심 규베 체지 규유베 당당 계급기 사지 균으로식 인시 덴나마다 공기 사지 링은 송경다 배주라 흉능 겹대 사지 링내 다르베다 사지 시규 균진 체규니 당용다 지조 용기 튜몽기 근지 인시 내드나유 롱아진지 차규 줍시베 튠주 파라 립튜 랑게투 부규 미두베 사지 링의 치시다 니동여바다 흉공 샴드용 칸도 냐자제베 사지 링의 차잔 치 야당 업줄 하점 유지 사지 천수칸 송동 하점 유비 사지 천수칸기 말라 시제 찬의 초비유 노래를 찬용 대모와 미팅 동주로 축하 사지 내슈다 천수칸도 유고도 교신유 사지 튕공니 라르기 미두바다 신기 첩치드 메베 사지 튕공식 인베 송용 체규니 랭게 안탐보지 롱아진지 차구 중화배신 랑게기 사지 링의 송용다 배주 요구 족중기 레자 딩스 비규다 사지 내유 닝박해진 냠수다 샴드용 칸도 냐자 제베 사지 링의 냠수 제베 제시 라렌다르규지 미리메공 랑게기 부규 미두배 사지 링의 냠수다 고유 주지 체규로 미대 사지 링의 송용 레시 라제 치수 추주 통화를 된대 딱제다 제보 어준 십시를 지린 소지 규림 십이도 허네 산에 가기 냠수 최신 면접하다 서주치 차고 소지 내려 타주 야부채유 사지 딩신님배 그 장시로 사지 퉁공 피숨 소부유 간조로 유도 정도 내배 중공 간난 신우유기 내유 닝바 냠수 채봤다 산에 되게 등의 소재다 마주 교제 배주 제대 수준 십은 냠수 채지 로규기 나류였나봐 소조 강리 토바라 깨닌 체신유 사지니닝 루이진투 쇼뷰지기 링유기 샴둥칸도 냐르자 제베 사지 링유기 주제기에 잠송유 균자쇼르베 쇼뷰지기 링유카 지금 밑에 산에되게 락제기 제덥 럽드 림부지에대 뉴르급 정신기 냠수 체신유 란제기 지링유조 치급기 초줄 하점유베 양신갸치베 서시침뷰토 사지 퉁공니 가조 짬바신 강사르 캡유베 기젠디니 페주 야부체데 사지 링네 균진다 타르베 야부동그 란제기 사지 링 균용네 짐든체베 뷔세 균둥아 토르동왔다 죄든조 응세 퇴진 느린 표숨 초베 천수 관계 말라 준데 사지 링의기 롭수 펜뉴 치르 동주지 총진기 내슈닝바다 천수강 잉주 남배 냠린제기 사지 링네 레젠드테 창마르기 닝도 미심나 수고체유 사도된배 집을 러부 중중기 폭둔시배 차아르님린다 림부사장 중외 중징 지구 시구시배 주둔조배 첩둔나 라제기 체덥라 딘테 데모와남 먹주기 로제나 치유 자신 난후치우이 초싱마부네 사지 내조 시바이 포파다 유두장부 잡네 바오타르 유더파다 사지 사다다 사지 니닝 유바테다키 만주 당기 람바도 가제 배준 체바 덴방 체데 미남기 방아르 침뷰 등규 체베 돕슈 균제 메바 페바 체신유
1: 디글레 군내 비웨 네츠 중회 추소 토조 시수 차페 총원키 롱아 진게 차구 중아 페 구소로 리슈너 신타 치우자 치사제 시지젠키 송교타 말라 주리 체규 균균 체토 방미기 중캄 송르 균투 사텐도 단테 추세 티웨 토페 톤헤 중캄 시베키 토사도 신규 송원이 머추타 지추 저추제키 중공 인신 양신 갸치회 토장 자스니 총고 수규타 서규 송신 체유 방미 추주 시신 明个日, Tozemi, Sidon Shipja Simpe, Yushu Zadu Zong, Zachu Junko Linkuikin, Sana Kuitu, Letunbe, Dumatape, Zasunki, Nugu Busele, Sipsil Chishin Yu. Tun Ringbuna, Tige Zadanki, Junkam Lasu Letunle, Sato Sing, Changara Chiwata, Sulung Gunpa, Dume Zishinle, Nugu Busele, Mawasoki, Tunzi Naso Pogu. Zishin Dipdante, Sadu Cheba Masi, Tongwenki, Tandung, Zasun Ligdimki, Telehang, Gawa Minua Jehu. 曾松琼国参用措把密协同团队来改会，拓展三下了军卡拉松用卡巴塔，决定给重置三点土东卡巴园。他说三年提前参修雷公塔，两者前的咨询所片给更年多化的修理阶段，拓展三国土第三的用化的产品，与提前咨询提出业绩单往马赛，在他研究的用单民众化的时代，日益取得了进步时。中会出售投交给军卡送入军车门牌的三点土东尾气，他说从问题参加给女排的电车二位投入大雨。太阳出今年，南苏巴尔松西季前期，军卡大东超瓦擦坦度单托，年通大东设计坦，将出了大东底部三度速配，扎实他全国城市军都独立内皮突击雨。确实今天，中国这尼拉克军卡了脱单坦，大军区别军人群参加了今天脱单坦，大军区都三百天期，苏军坦关注了兄弟的雨。他说从问题曾松琼国中会出售投交给军卡了松军区别解决了马拉车轨年度年收资助论坛年度松军双个路线百分千年来跟他其他团结恶军恶逆他总理南站松军苏军规制前一百龙安镇给车轨捐个别人从问题出现体外突围过年军卡西北区脱色组别明显了些的从我们就可以谈则去对对去日军能心谈只有在七十七七七间去送给他拉苏七别联系别会有空三只母车送去他怎么拉苏图于不是也可吉林去做七别人从送给三只马拉推上的组年军卡马拉给那么人心谈电力人心军队人心界脱入电力大雨从我亲不送给出生阿们新前来给为监管处比如尼泊罕提沿途军权土地中会出售脱销军车门牌的他南洋下都九百那把三部我也不是
0: 这个雷公呢被问你出三个把他从东部呢西到中国的行呢他来到我唐国的对面牌的让业绩六对从东电表啊三对的空白穿越查到当朝我娘这样在这里命运被女不改变切越到我唐国的对面牌的借用其查到从所的协助西藏院长推崇不来加上西的成军也怕的记住其从所的协助西藏院长派出的呀立即不在的就将我来给予查到从南起从所在聚的提供加上当地协助在聚的得地人心切入单元从东部昨天得十七年前别六对从东地部了到我唐部呢到我对面怕的查到预估的查到初为协助其中的成不得告诉说加上你去这批的成军过的加上居住的成军送派的有六队从军去吞了日久人不了也归的单元从军城市前面得十七年来我们把的行呢到我唐部呢对面派的行列吞在的从这批从所查到呢西中七彩告诉说加上中你的成军给的加上我派的我的三年间六队从军托吞了困难被接到短信六队从队来的这组车的天天吞了几队开的几队车不得到我唐部来对面拍的所来吞在的这就是所来吞在吞来的六队从队的从业的车在的告诉说了加起几个成就系的加起几个成就你拍的有查到女主的城市南端所的家只有十岁来的中有拍住的呀规则特别
1: 这个雷公那边问的是今年被森林美业区面绿色政策难，在艺术松林、全东设计单位组织团邀请，平板菠萝坛、杨琼、拉布地区郑都所、沙都组别郑都南昌谷积极拟定案团邀不是。全球偏松期每十几天，郑都南昌区抽中七折起，解放他区的郑都南。天空如卡起，各家松区所别谈，各群专业的重点团体，各地绿色政策的设计单位来去。追风在在如卡谈。金红贵属如卡起卡索索各家松就搜过他各种协助先个他各家松就搜过他各种出租人数给重点团体我给当么他三给当么浪去安堂部呢顺便派的居民送给重点参么每日给咱们领都来给予不是年底的在战争都是他与南战争都是忙不行杰克女婿康图解放他就给战争都是不是郑都南首开如卡起入面名女娃西起郑都提控制了拉在别人他来这个密切都会苦个苦顿且越界限于不是郑都南首开如卡起入面黄小祥起这些年年前他记得把人做坑几天推进多批的穷村新年出面的提为有人给批的用途解决不是各地绿色政策起郑都了电台新做了规定他郑都了电台推荐了规定单元 云南镇督处金藏塔镇康苏镇所团结塔作为云南鄂了连队前的居民云南鄂的南中牛肉片区前就是归地大学今年被增领民意居民旅在镇所这座欧联区军列主任宣判江广志义他留居民阿尔伯独谈电话谈阿尔伯团结了阿尔伯十四个班阿尔伯让大家引办安全通讯第二大大安全民意居民旅在镇所认为他们生对行第二居民在镇让我引办马赛拉在三对起云南持续进行安全军械没牌的第二部那不三百对不谈人就切的居民拉在阿尔伯三星九百公里安全每日给团结作为出去就规定东土边让我去给有解决不是
0: 这个雷公呢被问你出三个月来到我这边参与学生人这个批准后来呢写到中国的信呢让这些天空南北冲击的年纪出去的年纪第一帮面积就空白了军队啊归地当心有也对说第二个人别托准备这种口铁就够人不杀将七八九也该空心人追军盲学了苏不学有听爱帮面第二冬天我给不拉说的出去这对七八句谈的预估的七月了就是有明儿的沿用及通共经济创建度结合及苏联学校结局条件准时不得替沿用进步期加起送去所送信有提档接不及让业绩恶顿切行别地理团结科学其当家我的为帮面监督就是信有湖北宜昌数公平林地理区图提高了恶顿切学了两数七八的革新南北我就是可以解决军界没办法切入到新域人在了吉林的中央的右边各东南北东南西江你家我是科学结果组的林地的天日故年所镇出国的泰国右边帮美竞争机干的我来拉过的四头局者城西沙区的我们把的明儿的解用机通过南北冲击度结果人别帮美地址出国国国国军事没的在沿用进步期加上出去日本的成就短信心提到多数的农民即日民币我不说通过恶顿来的盲目的吸引来今这个啤酒五年期第二中国拉索的军队机团队所用的重建社区所急救连接卡全用人心的区域切的中国科室不能落的马脚的盟友车主蓝水杀队的推过仓的动物从来几百孙秀规避七八千几套呢绝用的人拿盘女平女听不见的苦救生不行共有出不起就是
1: 这个雷公呢比为内区塔路小村让给其随便行列出现杀毒这就是切不谈国库塔念了开为公年这就切的行列团结机不再出入谈偏在切入东西域明儿的吉林行前途马面路道虽不明于不是马面路道虽不对话的是不是马前呢军事会你个机会听个忙切话没特别点点吐个月他路三年提给切据我都出国的协定修清当年我都来去投入当有不是谈到错心别革命阿别长春行列我马顿所托人女孙的出国谈特别为马面路道我都出国宋美东家出国所直接三百日谈人不真所托顿有不是他路吉林区新旧三百给蒙古国统治的集团期望阿当年抢下的社会界主力团结了国国七岁界出国铁界有不是他路结果区别直接三百体位漫画新看的新者懂得谈才略懂得措施用于人都性解决江苏镇江区母车月别车型系统杀毒团结前边六队七路土匪出国了北端啤酒车型有不是听啊亚端土匪艺术七路不清土匪满脸脱瓦谈雷鸣没当为内催团结学他这六队七路土匪出国了啤酒前边干内铁大他就土有不是明儿的人女的切记讲随军疏散了军队东西去河北县总给七个疏散定西西都连名去公安的推马塔北七个男人女电北车主疏散人娃的艰辛去三度绝别人电七个人娃提推到都出现他连接所及明显得西千里突破他人归案三家电路北马拉奇三家确认不得我谈同居有切提七个给车头心态随不所应别疏散给娘娘提千天间给苦林都军态七个给车主孙策切切的脱了情有不是明儿的中央农水局任职前呢，蒙古国统治了短距离给我当天，军事预备出现数据谈，列举了规定脚步单元。新列重庆部谈，苏联谈，车间间部议，沙皇谈，屯列孙志，苏籍界印天，新列春节给先前高恰孙天，人民他就进行学。 这是人员行列车间谈人们谈谈人口图全国区别行列车国卡机器拉载铁高度的情况谈吞列监督规矩解决问题的用心学
2: 那么确定一样的你的那种对于的批准的给你保障你的那种谈到听见你生什么的你中央陆地的工作给听他们给生有的娘长的解释
0: 这个雷公呢被问的是这年学生人那在的美军前不是而的内华党阿的的加利福尼亚阿的战斗那边连路创业都牛不如切约三年这个美术前辈扎住切把的行呢美军前不提没出了美军说不得三年这个中美习近年冬站咋样啊七天马季刚没脱不得没习近阿冬年的冬季呢七天切约解决约美军部队给这年学生人三个月从头脱美军来团别那在给美军情报台担心被求助人数走失怎么了？每天在台全吉林五中的中央送生意不得，每天名额的存钱都没不得。美军车主们的解决下，美军团在年长途，美水兵来团结彻底前行也不得。美军车主们的送水兵没出了，美军跑远。内华党阿的共产党，林路创建的年岁，我小总台咋咋跟年数吃了哇，吃不着吃不嘛些。内华党阿的解放人送入个。各种切割别各党员，明阿拉三年提个啦，头上吃几针了，老切不得。熊人做梦大吉，马家人家土有不是。三年提个兵力级别别实战人，连女石头头那么大，国家不行不得。几党给卡多军队连这么下有没？关键连女他和阶级那么大，阿拉新国企有几就有。连女创建提，阿拉农具都改造起别，着身起色，他和吃不得那么大几里出怎么没不是？最近拖把的天不定别那么些的鉴别而且能救救我的忙不了你对那些的美军样式团结有不是
1: 这个雷库呢被问内区而且中央某些部三年这个团队到我这边在你说松年被问内区的行呢而且约翰芬恩大将军普地七部出行阿妈二楼家最超速月行有百马赛而且一人来被回凑到高东雷根中心去到我这边在你说松年盘里个而且马起从这出行断绝了卡座有的规划日瓦断不谈从这出行送规矩女不小王马赛出行你的套路今天大家才不是一人说起三年这个推出在你修送你那最配合的行呢一人伊斯兰三界送马给政策法幕后比起你的人一人提编修的天女修这把所区别而你正经察觉拿错了明天参马的卡带作别去世随行写去不是
0: 这个雷公呢被问你出华人母子错给出生竞争了军队国建设的建起加个几年度俄罗斯马军农南人其在切切的忙都清不得到我初步的准备了南人其在的深度脱血数立于城市两个人把加个图马军农尼玛的人南人其在的全送清阿来给把的依然图马接不顺其就在脱血数立于加个图马军农的人中浪加着国主来给把南人其把困难定过几月日记改建起用着托加个的起没事女主解决了规定东西月面文章推出通通给拿再对不理解的南京女主的电视冲突东卡怎么预备文章前行月
1: 三个人家公司三九年的时候人情问对了他把三两不行来先跟我南京参加了谁
3: 妹妹大姐姐俺就老爸的出机器
4: 妹妹不姐姐俺就老爸的出机器
3: 就出的机器俺就出这两百起
4: 差不多有别之注意母亲一行子两百起
3: 没机器这样是江浙切磋
4: 娘州人的这碗里恩济点点养成时期
3: 色出康时期语体闽南用我起
4: 米日卡给吞之亚界党吞梦古边的中华米日记索子年色党读书年色日完年色建议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타 냠레
2: 지디타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3: 싱글링기 궁금상 샴러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리 첸슈구인 땡데리 첸키 낭튼조니 중쿠이 첸제 Tilingikup Tsenze Jimdunki Gintu Gyurwe Gorta Arab Nyamji Tsobunki Kupta Yirinki Jwa Jidudu Jodun Kangyimbe Goro Tirunpune Goche Parmaktu Gyu Nargan Chebali Milin Changme Tunlegi Nunshu Kangja Yube Goro Jungku Lokdun Lakzi Kualishibu Dunche Tu Libe Goro Jungku Tan Jordanki Tupju Jode Jwe Liu Sab Nyamtu Zomgube Goro Chetan Togi Jangdo Longnu Sibe Goro 중국 주민 튜닝기 에프리카르 고급 코드윈 체배 고소인 샴러 팅디리 생기낭 튜닝 십천남 신소 짐칸낭 투 로우의 지역도 자신 미글람 투 지배 천재 기충제 난초 샴유라 디체 격배 자타 로메 구자 디체 기 코자지 핀춘 지도 제도 소구비 다고와 사르트기 튠제 모조타 짐튠 치시바타 라제미네 갸게타 인게 틸랭게 소기 게리 나초제티 다고와 탐비리 치킨도 슈노로 존나 냠링쿠이키 추미 타고르토 좀네 할레베 뷰저 양양 조신규 디니 방코도 니르신베 니동캠이 니스초루 틸랭게 컵기 첸제 짐초추기 남식시 Jim소티니 텔랭키 로코르키 시균 치슈기 천재도 초시기엔라 더와게베 치중은 니슈숨님 팔니르신 대주튼조니 링뇌 천재키 균투촉비 망원바 뉴버진바 시베티시 중국 천재 춤제 망부시 타딘키 짐소토 직두앙 외바타 제규 짐쿠토 다고르 용케 미초 하자망신 초제 퇴부규 텔랜토자도 중국 중첩칸 탄 중국 짐주긴진부 게지냠레스니기 냠제토조니르체비 나닝 안수 중티케 컴니와 친지존네 롱읍주콜와 딤제슈비니 디링키 치고디 중티 미만라 냠레기 시퀀 사브식 뜨토베 르와 하섬스미기 슈신 유지주비시 디링키 진뉴 짐주튼초기 렌즈 헨초기 군진 타안키 디링초기 진뉴 짐주키 타주 추시 디웨마와 되네 망초기 초와 레소도와타 망초탄 청진지 초와르키 저와 나르웨 섭도 동규 저와 치고 유지주비시 中国政府托大国的话滴滴清局期客人用为江干二日期念住罗口松了念念其行月滴滴清局期其实对来国康一下下略来国金库的话高寒期我们就接把信了罗国干活提了库有把座没把他无证没把定价他得滴解给开去点月 明儿中国的天然土罗谷港口地址七东古鲁月巴塔卡塘不与罗谷港口你给天然土鲁月巴罗清洗都规矩七五错月了马文巴天然期给用苏人民新开的同为七夕月巴士九十人类期顿别俄罗西人别秘密所正地给兰库尔期间大国罗万民用瓦西期一万古月 九十人类期一下下略亏期即刻纪念了张玉成期 所给国日的作物所证堂国际重康所给客户所九个月了明儿天连堂马来西亚新加坡提醒威胁社会给客户卡级多从来给托年规矩骑行月级就有不是毕竟着实这同存在参与公司年龄局内密特行率 AIT 针对其南边出规矩骑堂卡级针对其不的 Bina Jimju Gabata, Lamto Du Yubi Mubu, Jimju Le Zuisola, the Ship Tailing Chibata, Lamkorki Andatang, Suyib, Jolamto Gi, Timge Chajuji, Munzin Chibatabushi, Gunsati, Jikap Jindumba, Woker Way Yi Sarguba, Gunsi Aila Dimbe, Twinze Sik Minga, Bangkoki, Mujushun Lam Siki, Tok, Guju Chishin Yuji Jubushi. 天然给客南界行就所以这么亏托怕南起开去密色网温馨中亏讲究阿巴达金米秀普恩的毕业帖内是开前行多浪月 大国瓦拉勒孔昌下年西部的瓦塔拉勒拉托卡巴奇巴林巴拉勒参南清表国内勒推民那儿车瓦车行多金魁奇学金奇给这角色强文所大国瓦提中帕南尼姆勒勒将被这国给给这忙不加的约金大国瓦西奇参文尼姆托大外国拉着西提多毕竟从开了参事拉在团措塔提空多这些地 毕竟参事的呢提醒中国参事康三康参事他通过新旧所以这么来说中国苏军新年了电别陆日皮为日子华容到他参在其陆这个月主托给给出主要所给电摩瓦民用瓦西给一万古巴他天然其许诺罗穷村年归日子春年中国苏军其陆这定色用错特别 而我们这次作品给科普机前这部以测距过年期托天所社会期推报根据人不是重要题社会谈给及西地谈定价了都是当晚新年而我们这次作品给科普机一人谈用从谈从来中文我在用从前那个参照局电笔切不谈拉水推出罗素达到东京日节电约 而我们这次作品给科普学习最大的而我们这次作品给科普学习的停止区别提给国家人一人出去碰到接轨了开林电影马车别也不是而我们这次作品给科普学习的第一门送空气出租科学呢而我们这次作品给科普学习送部以三十八年一人去偏东区别 第一人碰到你了的十七零图穷而我们这次作品给科普学习提了彻头损起行约节电约 而我们这次作品给科普给同门碰的密兵人而我们这次作品给科普给文字签约文件技术学堂高的碰的密兵人初到追求出身一百万岁碰的一个初南头龙月节电约研究了起而我们这次作品给科普谈中文语别农民出身了年前儿和我们此错嘎多结果听满跑不谈而我们这次作品给科普给冬至一人了带月别脱难穿越 电信别生活极困难了而我们这作品给客阿不这比给客多能公司用他的样出现松了或者此错开预告结果破局不是而我们这作品给客给亲这

0: 아니요죠. 제기로 총초 되는 거 저때 야랍 접전을 다 뻗던 그지때 같이 모르고.
1: 오마지 제티 그거 진짜 저 그래.
0: 대죄 말이. 빠나 뇨츠 총초 되는 거 저때 아클리폰라 법조전에 야무지. 오지 오게
1: 아클리폰가 같이 베다 제진이 초와다. 니르 친구 용초초 시바. 진라 로란 세저 디시도 저와수 로조 시지이.
0: 야몽가 너 드나 나초 참미 아쿠리 폼키 로제 셈제가 마마라 샴데 추위 라나미 비추 옆잔라 로브정 사지 데레고
2: 로정 초보 점무여다 천안자 다다니 심빌린 첸티나 베종 롱칭닌 칭리콩 강기 롱칭자 시빌라이 치빌린 첸디시 ngaji san jun yin chi chi du tu do ngan chen lin chen nian ba ge shi xue
3: xi bi zong yi
4: xi bi zong yi
2: Lochon chobo chomo cho, darang ka shibi zo yin donjo du chon no, dengha, lasa nol de lochon ka loma, lozon donjo ka jibi, so cha chong chong hi ba do. Dengha, lasa cho de lochon lo rang nga bi loma, garzon de si ka jibi, so cha si ba. Dengha, jang zi lochon dambu, tong zhen lo rang nga ba ka loma, zong si cha yi jibi, ya shibi zo yin son donji him. 헐라 땡아 라자노디 루촌거 로마 루존 돈저지지비 소차 촌촌시비 저인 딘던지인 로호나 소차 촌라 지신 말라툰신 시간 잠바 수지바 위비 소차시인 디다부 소차나 루도 촌자 님도 치위 거의 로니지 뉴쇼유 치치 만나라 뉴치 동킨지 쇼와다 손토바마시 로호나 제캡지 손습시비 소차 미나야 콜라 소차 진다 만자위 치치 대여비 만소 미제자 소차 촌촌들라 손습다 지지 시궁이시 Luchon chobo chomo cho, dun la dingha lhasa nordi luchon ke loma, luzon tunjo jijibi socha chonchon sibi zonyi dindwa ma yin. San la dingha lhasa chodi luchon lorin nga bi jinja chukba, garzon disi jijibi socha sibi zonyi dindwa ji yin. Ningo me dar chawi ni ma yi mana sa ba dan ja inaya chu hi ngi ni long si bu sin dang wi mana la cha dong si wi zhu na xie wang mei de de chu ngi na me long ki ngi dan jam sin dang wa da chu yin zhan la yu lo ta shi zha la ngo jiu tu de du bi jia jiang zhang ki ma lang wan de 냐즈 춘춘가 초잉유소 하자 대불슈비 발랩지 칭위슈나 칭자야 혼즈메 뉴마이 예다 차신 정위 저 춘춘시 눈쇼스 슈신도 디 준조도 냐빠 김보시기 시바양부 타마티신 치중앙니 덴도라 저부 나샤이 냐 진슈키바이 소샹가 주이 타신토 본제니 데비 데나 넨딘치 론신치바다 넨딘치 론신님비 겔룹단자 냐바이 유바 주이 타신딘 데비 롬메비 소자남 우토 타싱앙 춘논도 팡 Nyamunjin tabji soja chuto donje bi Nyapa genpo yang soja da nyamdo sinda chen 你把金波出来穿过鼻但没动过来所以呢参谋切巴就弄得穷你们能了你为你把金波一这卡亲戚说说卡路就该所以呢讲得了对于咱孙七最后用而用来呀林家所用

0: 新南南巴多路冲主播中文错听地西边蓝音级别连情为新产地加剧行听地连情中这把想转多新听多这不这就看想转机行主播中文错大眼目
1: Bejong Longchen Nianchen Li Kongjie Kangke Longchen Ni Dada Bejong Sanju Nyamra Lechen Hyojian
2: Bejong Longchen Nianchen Li Kongjie Kangke Longchen Ni Dada Bejong Sanju Nyamra Lechen Hyojian
3: Senge Lengjie Kongkang Song Derin Na Pyeda Dinbe Tse Chu Ni Jeda Jibe Tse Nye Ye Reza Dawari.
2: Tendi Lenchino Kujuno Dunzona. Satu Wendang, Jin Suchi Simba Jani, Maun Hoso, Bembo Hichi Bimonte Sanjono. Tirang, Narisakura Giji Dungi, Tangu Ginji, Jomichi, Sajin Hindu Junzina Wi, Musangui, Tangu Kujodang.
3: Pe Ronchon Jonja, Luzan Jinzu, Go Jigabadon. Mareja, Sujan Luzan Jinzu, Go Juban Jodawadon. Kama Tsirin Jia Luzan Jinsu, Njodrawa Chodono Yagwara.
2: Satu Luzan Jinsu To, Luzan Ba Chue Sinu Ganyu Dunbi Junji Zambu Toiba Masi, Sanbi Banyuan Dabar Ganglai Toibi Gwara.
3: Bejong Rene Jizra Tujin Kousunba Lhasala Njodrawa Gwara.
2: Gai Juje Bi Yangzhu Yungzhu Kuhwi Yungzha Gankurun Jindura Loka Chungchira Nanga Zidungdo Njodrawa Gwo So Hyuju Yin. Xiangla, Lenqin Jinnung Dun Hichanang Sinru.
3: Santo元东，真错了家三八九年，马文初三零八岁。第三辈落大了，自定制度，就是这些精品给别的只有农科技，咱这土个东，我叫什么？我演啥多公啥啦？马季真不单的啥人也，罗家农，三头不着做，我叫三郎奶奶，没变单的姐姐，中国老几？ 天柔金家三多列进三八章一页，三多运动西北，其实列进家门这三家，真出了家三八九年，毛文初是民办最基本农，三个别一样的姐姐，三多没里卡个列进毛初做真出了家三八九年，听着没头几只了给爷，天人阿做娘的，俺的姐姐提动在工，啥子家姐人了，老说定下了姐姐。
4: 东洋跟着人民及实际领导经济农委没三个月当届拉届深度。中央就五年的，我主席可能习近平主席给俺这个下当就，对吧？我到我这边来，你来不来？民来民来民来。这算人民来了，中华文化集团架构同罗娘沿线都开发下了，连不起几年了，东洋跟着这算人民家中国人员把的。
3: 他的中国共产党五年不提，对前全部进来了，比如三个月的，新个年提干了。但是说我那呀，也是他们什么，大大大的那个面，当个中国的领导吧。他养的是那他的养最好的也正是三兄啊。俺的姐姐，哪怕老我来想的，性格可不，凶凶的就严，如果等下呀，吃了农，少把来这边恐怕些，那个人应该那也。
4: 天呢，各界铁动在工，啥子家家人了，老少丁家人了，俺这家各头没头动，忙忙想把家庭家整起来给别，啥子钱他下就严，这算人民的。但是这些苦事呀，这个是什么？但我们俺们从俺的军兵局个嘛了，当先就给，俺从俺的钱用给的那做工全部是没得的，马到这个主力个做工。
3: 我有个做工，村家个做工，我顶着什么吃不过了就要的。地区总工级、中区人民的中区、人事部的，我那地做交的。但今年区总工级教育家长、国家长什么的，地的，地都是等做工全部都抢，太交的。这算人民党娘的，家家人老家，老说顶一点了，大过了的级别。第三辈老大娃，真家里人家送把东单的。
4: 同样跟着空气，没车价格低，想用，我做门店的吃法的，几把高下些账，这算几米几？当然了，这现在习近平跟俺们同门三队马进的，跟着老了，带帮俺四个吧。我今天跟农村的，大几是什么？俺们地界上嘛，同门三队来的，老百姓给捐的钱，我玩的吧。
0: 제가 레지 있네. 그 전쟁 제용 그 잘라도 가지고 있어. 칭동이 계속 좀 좀 요래. 편다 요래. 이 알산스 어디인데 지 요래. 어디라 림파 핑지 대죠 요 맞다. 공전당 그 끝이 뒤 나면 미제 그 미. 지소 선님 전들 제 두게 미. 루지를 가신 요게 미 부용 요래. 아, 어디리 그 남들에. 어야
3: 진짜라 몸보 딘베 무제 님바 대다 돌아용. 레손 지미 라지. 로치동 랭가 사지 지원도 예. 공로 던자라 베베 린송공 티톤 제콘 데위 즈첸노 무사 효뉴와 마지 대외 천교다 대라 자요노네 롱글도 지실 사마동 사지 던제 드러노가 예바리 린송 지미지
0: 그지신 그 요게 아리난 그 저기 공간 난 그 세트 되서서라 쇼세 다 다른 것도 디게 로고 중나 아니 생미 타베 요구시래 아주 솔로로 주시고래 아니 가서 바우 디게 로 주시고 의식 사지 바우 몸불아 동대로 왕천 리후래 양크후 자유로 장스대 배준예 유공 유산 어 디게 로 주시고래 디도 잔로 로 주시고래 디도 잔허 디도 잔허스 등 딸가 지고래 다 어 두스 레그 요래
3: Mace Chika Haki, Tinsang Tela, Taja Mate, Jinze Chikin Sang Ye. Jimija, Tama Tahidromi, Bo Laji, Jinzine, Tito Nzikon Tewa, Nzhi Jakin Se, Zayabari. Jimija, Tama Tahidromi, Bo Wala, Mipirazane, Luju Teda, Matewe Mora, Jite Taja, Yanhi Sambari. Molo Dunchaya, Tuzetong, Ninsin, Tongla Garan, Jimija Runiji,
0: 龙座停下了蒙博一笔接下了点孙权接巴东到底有哪款电话呢就叫世界习近平东空超东南北把这些颜色叠上了接一把的李宋吉米吉这空给俺们这个恰当就对对对恰当就空给还是送过的空给的那还是送过的俺们的他辛苦了辛苦了送过的辛苦了送过的但没有辛苦的是就来现场推下是民族
3: 什么那给这学过什么的呢？哎，等等，等等，等下有人给他们接，等下也没得话。那那说是说那么少的，你那来往就话，说你那个是共产党给土库的代表，是吧？等于，等于那个被等于是，引起了什么什么的，等于被是闽南的，闽南的。人民家在广告顶上动，接下来等呢，总统上台了，直接领导行政界也。 以前的路巴拉桑巴东车工人脱免上台中业保桥别征出了叫桑巴东顶上杂节的公众上多了没人呢没人把他认真在呢让你人体同意的
4: 三军人年长年间当个松着举着了的级别高空

0: 워크니 칸키랑데 로인싱카 노르무이 드린체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2: 아 니고마티 고데 쳔이나
1: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우마야모 요스케 데 나초 이그르니 난다 조차그르니 수준 그르니 돈솔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게
3: 오레레레 롱진 카파스미안레 딘가 마기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는가
1: 오레 다냐보티 렌야
0: 레레레

나이게 너버기 너버기 지주 파리 띠들 가바 트랜스터 뜨세니 아니 지주 파기 지슬 라딩 트 뜨자 같은 레지레 어다 내치레스 딜 지주 파기 지슬 라딩 트 뜨저비겠다 나이 니바 이바 아 듬바 테니 체케지 어 베지데 소데 레지 테니 아 따자시 디그노라 가바 트랜스터 뜨세니 다야 따게 지뜨데 가 진주 가다 바다 많이 바다로 강 지스 야고 그랬으나 트랜스터세니 어 양주 딱은 타라 양주 따라 진진 타라 아니 다시 뜨데 야고 봐요 레스 다 때라 가서 어 베진 아버지나 아 빼나 힘뜨 장답 힘뜨 장답 샤키 그 셔 나다 예 힘 단들이나 시다 그 디지 가서 얘기 그 라는 게 제대로 양주 따데 이게 소리 양 위치에 가서 드겨요 마돌다 되는이나 건데 토고요 하버등이 이제 땅 안에서 전부 되게 나서 가지고 베게지 아 고개샥 요하가 나나 아니 양주 다가 다당 양주 차가 다당 때서도 세부 통교 살아와 이제 다 전기 전기 고개샥 요하가 왕기 아니 안소지 다 다다가 개샥 나나 양주 다다 양주 다거든이 다당 때서 이제 이거로마 아니 냠이스 좀 받던 데지 마돌 시당 갖고 여대 받던 데지 딘들 힘도 장세니 샤국혀 나대 힘 진주 나게 지슬 양주 다디 토고요 댄지 토고요 댄지 톡바 연장 아니 디지슬 라댕 그 체디 자기나 잔터드세니 따라기 지슬 딱히 떠지니 아니 힘도 장 힘도 장 내가 아 나이니면 나서 대니 그 배제리 힘도세 안 되리 장보세 안 되리세니 그건 이 안 아버지 셰지 요 말아 다 장위 천다부터 된게로 와 힘도 장 드네 넘바 끈도 로종시스 디다 넘바 끈도 로종시다 끈도 히비가서라 가히지 그 나대히 끈슨 데라야 양주 따라도 된지 토바리 양주 따라 된지 토바 연장 아니 장타르 뜨세네 다히 뜨디제네 마들 끈뜨세게 말 끈뜨세 넘바 끈뜨 로종시다 왜 너다버는 좀 많이 났니 로종시비 끈이 뒤인다부터 디나 넘바 끈뜨세들이 고 디 준드 그 존아버지 그 안이나 아니 세계 그 존아버지 찬로고요리 와디들 다라가 지스르 다기 뜨제비기 베진데 도스지 현다도 동나야 도스지 뉴아리 디들 단달라 간소 아니 다 벤츠행 그쳐들 베진나 니야 봐 어떤지 아야 다 뜨저지나 가버 장타 뜨 사서 가버 장타 뜨히비가 아 드니 지금 담보 되지다 베지데 된지리 다 디창라 나다 나마라라 뜨세니 나다 나마라라 뜨세니 지금 니바데 데리 너그 쪼디 체르세나 라뎅기 체그 나니 아, 다체 영화지 드자데 아니 진주 간다기 지선 주기 봐. 어다 대지 아니 대지 맹하게 존나 버리. 다 다이지 더 간이 저기 바래서나 진주 nga, 진주 다, 진주 나, 진주 마, 진주 라. 되네 진주 라. 데 너나 체르스나 진주 쪽으로 진주 쪽 지선을 다이지 더 대지 그래. 다 되고 너나 담보 진주 nga 그 지선을 다이지 더 대지 봐. 배는 나이니 바게 빼지라. 뻥드 녀다. 뻥드 녀히비가슬라 녀데 샤와리. 샤와드 가나시바레즈나 아바이나라 아마이나라 디조 빵통구나 빵띵다 디나 빵데 녀리히비가서 빵데 샤위 예지 녀데 샤와레 아 디니 샤와시비기 예르 조땡게 요바인자 나이니바시 단데라 빵게 빵세인데 샤위 예트라 빵게 빵인데 진중아레 디나 나다 나마라라 더세니 다 토탄득 통니 아니 다이지 더디 예자게요 드네 진중아게 지슬라 라데게 체 더자비게 나이 예바게 베지라 아 힌트 사극귀스 힌트 사극귀스 但 对孩子三个关系上的做广告给别人是的了，小孩关系别人的呢？啊，你三个给别人，三个上的了，年轻了过忙人话个哒，啊，俺做的啥药咯？啥木工咯？不，三天个啥？我听说的起来就那大爷萝卜养给别人是，但给别人刚个吃的给别人是呢，咸的是的，那你咸的吃的了是？哦，啥的咸作为吃的了？那你三个都要给别人是？对不对？了三个给别人，咸的吃的吧？哦，对咸作为吃的吧？어 디인데 저라 귀체 땅 샤완인데 다기지 되기 반데가 나버 얘기요리 디나 나이바 귀시시 어 디인데 단 데이가서라 샤극형의 힌히비 진중 나리 나인자 나다 나마라라 더 히비고 토나나게 근데 따라다 얘기 받는데리 아니 진중 나기지서 라딩 체 되제비 그 나이 덤바크 베제라 페르나 포르비 낭드 오마유다 포르비 낭드 오마유 디인데 오마 데지 치 오마 데 데지 그 이때 포랑 낭디 바데 땡겨요리 포비 난도 워마이 딘도 워마데 딘지 지다 포바 데 딘지 예임바 딘도 나가 예 난 히비가 진유 나가 지슬어 아니 나다 나마라라 더스니 오 따다데 제게 바리 마돌 포비 난 더스 양다 포비 난 스스 양다 포비 난 드니 어르스 양다 데네 가르 토타나 히시바이나 제 메바레 아니 가데 데네 제바이나 아니 다이 조세데 따다지 아니 마데바시 딘도 포비 난 더 워마이 드니
ngāgi jīsala, jīnjū ngāgi jīsala, lādhīngi chē tējabīk,

0: 세운디로 간소시 비기샤위 열때 칸사 임바 땡겨 바인자 데 나이니바리 다 니가슬라 칸서 더세디 가스 가사라게 서기 진주 자인디로 나다 나마 라라 더세 라기 지슬 다이지 더자 바텐데레 아니 진주 라이 지슬 다이지 더자 비기 나이 아 드니 여바게 베질라 데파르트 효그니다 데파르트 효그니스 다파르게 파르와 효그샤 강시바르잖아 효그 망부니 바리스 효그 망부니 비기 귀바 가레스나 데파르 비체드레스 Depth barbiche dress. Depana hogogro. O dinner deppers and the hogny big gishes. O dinner tapar yapag ginger, nada nama ra la tos and any digital tagi to javar. And a rage is a toja big nai yaba de nai dumbag page la magerte mamma mung. Magerte mamma mung say on because la mamma mambo your paris. Mamma mambo de canayo paris. Magerna de your paris. Mamma garna de your paris. Tinder, mamma de tenji chidang, magarte tenzi yer. O tinder, tagi tenji chidang, tini, tenzi yetininder, ani, mandib number yegur, tinder, nindama, niyuri. O tinder, saga da gara yega gijin yu rindel, ani rajis al tagi to dejavar. Tene rajis al tojabig tenig pejela, jengartu shindab. A pound of jenako, zingni, a gassin zinani, pati ma mahimni, jengarnel to somba, pachesher somba, tela jengartu shindab. Ngaringa gijinju jaindel taki de o jabatneri ani jengar de shung hi bikas shande shawre de je shamte gano ngor shambare jana jengar de shamba di kasala jengar se nandere ngar se nandere shin se nandere ni ko yawa tadi de gaji mebare de indel deneri tene rai ji del taki ji de je bi ge chega ge pe jila nyishir de chomna shin da ba nyishir de chomna shin ko chomna shin bare is chomna shin bare ge disi de nare is ni nyishir de nyima shawi kasre is Tiada nyakir saya ni, cuma sih begitu deset tenggelar wah. Ini syarikat ini jenjur rai ini lo, rai jisur tak sih terjah par. Nyakir tu cuma sih entah. Wah, dah terjadi sih lo. Ada nama rala terjah kat ini, kat ini rai jisur tak sih terjah berbejir. Wah, tenri ini lo, kat ini dah tenri deset jenbi, ani lori ini jadi cantik dan anjir. Tenri ini dah tenri kengah sungguh tenri itu nona. 자위찬이 아다 지왕거 사서가바 장타도 나다 나마라라 되히 비가서라다 아니 아 장타기 지슬도 아 토당당 진중아 다 나마라 어디서기 지슬로 아니 라딩이 치 되자바 아 드니 나이니 여든바 데니 차게 소소게 비지 간내다 진중 어다 대소고 거는 안서 너디지게 받는 지리 너디지게 받는 지리 데인들다 아 드링크 드니 혼딩크 Nandete, Randanal Tangaji, Tomatahidele.
1: Lintendi, Zongjita, Hehe Danye, Janzo Pinto Dang, Jisu, Dajuyi, Jonam Tso, Dayamo.

这又提个啦，嘟嘟响，一嘟嘟不响呀。说给吧，你听着，同我走，我跟着同走，都得把些女的这些个的这我些呀。说给吧，这那拦着不接，一个拦着接，从怕着的女扎破皮，一个扎破破的呀。包小家的这东西破破的，一个是破破的，他三都拿不家罗啦，阿个家罗啦呀。那大个小女送把我牛，我送把牛，家可是我些里嘛，你哪个嘛，你不。나야 혀파도 송두 채차보리 예고 채차리 나 논다가 효는데 나 효는 본데야 니라오르지 탕라랑레보이 이걸랑레이 독대파조세메지상이메지보상야 쇼카쇼호테바타디보시 예고니타디시 나리즈히리키노보가 아고 롬보생아 야 보쇼자르지두 장제세미 예고 장제미 나라니 보삼노시다투 고시다보투야 기도득파조세사레보메

야 다듬시 뽐보 기마토리야 중다가 효느 랑도시야 따르든 마휴 옹호리차야 줄루돌로테두 주파사효야 고테두싱디 엘라갈로야 쇼게비 페토 주카라 다야 라루티두 코미 헤헤레리야 쇼게비 코테에 카라다야 도데 파조세 카리다야 데우나데 파 카라데야 쇼게바 조세 에워리세야 데우나 쇼테에 가라우야 땅들을 마저 옹호리차야 라라코 조세 마코로아야 대코르둥고유 코르케다야 가만해 조세 마동아

0: 야 로코나 나비 도르치시 마고 로라 달레미 이사다 남르 자르보티키 소라 토유 차샤 무글로 간다 치큐 즈마 버타 데데 쳔바 타르고시데 다 소이체 데모카 카 탑탈레 인제마 타르고 동고토 노부칸 다가 효노 도주테 코파보리 도 셰주 미티 안에 셰툰 자다리 마냠숑도 도 두조 미키 물루 랑 자다이 나 자르보 그 툴라 데 쳔토민 자다리 도 쳔카 마르보 메일 살리 이팀고 오모 셰리르니 이 담보 남키 고도 도도 그 상호 카다 답셔도 예비 로트 자시다 남르 자르보라 야르규 케세 토 아시다 타로 티키 키 미티 도주테 멜렌 자르보가 사샤 쇼미 메이크 소살 쇼트 로자 타오시 도 독디 파니 콜로 코리 튜테레 니미 그 도골 메텔 타 마스 우탈로 히도 고토 고리 세데 바메 슝도 마신 나르 메이크 집케 다 샤모 슝세 마신 달로 레 동시 다 차바 슝도 마신 하비 칼지 랍지 베텔리 데바 카라다 사다 남르 자르보 도조 트세티 갈 그 콘두 타히 소다 드키 머자케 메르 피노 타르 슝베케 카다 샹케 메렌 그 로바 나비 소 고디 소 누와스 메다티 데 멍에 키 칼 땀게 마도 피 메텔 데 차디 차지 메다 야 메네 코 힙다 키 카타 고들 데 슈게 마도 타자 미히 뭐도 베킹가라 띠리모 타할라 히투 쩨블크 뭐도 도슈오지 올레 모 지킹가르 모가 타벨라 라체지 파츠 고가세 체양지 파츠 나라스 뻬체지 토모 고가세 체양지 토토 나라스 뭐체지 힌지 슈오지 카야세 체양지 힌지 고 바바 세테셀 나르 모타 체셀릭 멀타 고마셀 나라 메디 고비 룸비트 휴지 파자르모 군둘레도 고나 토티 휴지 쇼 메다 쇼 타르가시 콜로자 쇼 카노 페다 온타 테고소 고바 파도 고 차르 로리 테 헤파도 유르 모 쳔가 마르 메일 차테 쳔규 고모 셀 다시 타데스 로바 베디 랄리스 데모 모텔 고사 오 상우
1: ただ、ゲビロ、ゲビロと、ジョトティドス、ラレクティドモト、ナムジャルボク、タンツェク、ピピソー、ペシャマド、オシ、チンゴタドス、メタドジ、シャミニジャドス、メタドジ、ネゲドス、メタ、ジャカ、マモサジャティドモト、シャミニジャメス、サドジ、タタカフェ、ヒョジリセット、タジティビケカ、ヤジティケ、テンゴティ、タフォー、タチャドジ、ヤラン、ゴラボル、マカフィルラボル、ハメピン、タチャジャルボク、コデュタ、タゴ、ナムジャルボク、コデュラティドモト、シャソン、チェタビトゥラティ、ヤダジ、ナムジャルボラ、リティダ、ラジキ、ミジロ、トゥテレ、ニミグ、ドング、ソマモネ、シェパク、モントラン、ヒョウ、ケシャ、
2: あの、さて、やゆけしゃきゅうびけ、ルトンドンドラバス、ポータチラデュキ、メレジャブコ、ロバンジュ、タロンティキミツ、ノークンダガヒョンドジュ、ガタノチカツニスラプトンジュウ、ティキケシャキシリツァロ、ダガヒョンドルソマロシャパ、マトンドビケ、ルトンドンドラバス、ナムジャブコ、ポートジュタイ、ポータチラデュキ、エダスラダロ。コーラセンバティネ、ドンキサンパトンドラパピルンド、メレヒョウン、ブンゾンキ、リツィンアパティリ。リツィチョクパティ、ジミリツィナマンテセンチュリ、テインディ、ルンドリツィキュツァル。
3: 林前做说话，谢人南家，中正党支书，大华城，是学清阁旗，青红八扎，大洋。

0: 三个大伯祖，带领个北京龙城年轻力工抗击龙城节，七六个在连城巡山的亚军营，连城队总主打左上巴罗家，一些全国跟江苏部做结营，交警们到抗击龙城节连城严大巡巴拉，各是有带领节目。
1: Ngala, ngaranka mbitabja loji yuela. Chila churanka mtsi nyongwa zangmo yang yuesi.
2: Chita ngayi jubi mtsi hulang liye. Chira la zangshu kodru da mtsi yi kashu hye dunji na.
1: Ngantzi lintzi jia lingi re la, wengi yang re.
3: Singing Jona Bakun Kanson. Tada Chiji Singo Tsubi Letin Dana, Bajon Long Chin Yin Chin Li Kong, Kamke Long Chin Chia, Nadang Yi Jubi Hulam Hibi Letin Shi. Daring Girl Letin Nang, Gwenbo Jahi Dang, Yangji Damji Jibi, Mi Chia Di Hujin. Payo Chando Jong Chi, Rau Chi Zong Ni Yin Bi, Gwenbo Jahi Lana, Zong Gang Di Sashi Doshi Chia, Mabu Hiyin La, Chung Shibi Duni, Sam Ding Ni, Song Li Shola Gamu Dang. 一面天不谢有事。小路人东一路人总，也在官兵从里来人机修吧当，老戏从街，人杀人员的天兵干到西边，爹对人家从里当，顶天家养殖八所西边，爹对连年下压吹休，爹的人机连年公司当，多以听错所中呢，别一下家猛扎起位，从把西的就是，这样。
4: 銀行当人杀人员的天比格多西比人情爹对我及他们呢，到了人行那玩儿你把行动了，空给格多西比人情爹对将比在我点，顶他不干我西人都。他么这个他来到个局上出了，刚刚没设计，但我们干么的？
5: 对对对对，
4: 他们也在干部个从家，嗯，这个中国忙不可。
5: 哦，你当接了是吧？
4: 哦，你当接了，他中国你当家呢？ 对嘛的吧，他也在干部个，从那的也不松有的。
5: 哦，对哦，对。
4: 他让他马站着，刚刚上幺八零。
5: 对对对对。
4: 等你家接起中午的，他你当接了。嗯。也在干部个，他准备可能。
5: 嗯。
4: 他让他马站没把车子搞，他不弄的家钱不掏。
5: 对对对对。
4: 他批把钱没把，刚刚他别钱不掏人这样的。
5: 嗯。
4: 他没在个来读个军人中的把钱，刚刚的他这些些的把钱安逸些，没叫我怎么弄，在那里。
5: 哦。对对，他不来忙不？
4: 那不能忙不掏。
5: 他不能多少天就长嘛，让他把他捏去个。对对对。
4: 他装包在那，人家要的呢，让了一些要把在那人。
5: 嗯嗯，对对对。
4: 在那里，他你起码你当过了在那，他多没设计在那同这个来搞了小。
5: 嗯。
4: 他对你从你那，他也接工分的从。
5: 嗯。
4: 他对，你嘛接到到我接给他也接工分，落土个嘛的，他老忙不停在那边的，对你那刚刚拉到了嘛，忙不停有的。
5: 嗯。
4: 对，都达到的。
5: 他设定的时候呢，
4: 他那个人怕有个没事给通知，嗯，到了他那个年后的上班的搞不到那多，
5: 对对对，等于那他跟前个多等的那了，他没事个在外界有几嘞，
4: 对对，搞到设计的，他说热情通就给多点了，
5: 嗯，让怕有人，
4: 怕有人你通就搞，
5: 哦对哦是，
4: 嗯，他就吃人从高原来着吧，
5: 嗯，
4: 他高原呢，他说，俺中华嘛那个去那边做这点的就把个脏东，
5: 嗯，
4: 搞不到那里弄啊。
5: 当时设计的，
4: 哦对哦对，嗯，这个其他夹克个农委也是那么求职么的，他中国当时是在那设的，
5: 嗯，
4: 让军长嘛是夹克个做，那不做的去，嗯，这是，他中国给他补给个月，让送去个月，这是，
5: 嗯，
4: 对了，他马匹吧，是个卡多，
5: 嗯，
4: 哪个做车，嗯，这都他们马匹吧，从那里呢，他得马上就差的工包在那用的，等马上把。
5: 扣了他把，这个这个在那抢夺。是是是是。
4: 他将来也忙着在那用呢，连农作就在那用多用呢。这个作呢，怕跟人民忙忙不过，等连农作他，起码忙不过抢，等你让他们把他抢夺了。
5: 嗯嗯。
4: 等那忙一把，再种了他，再用着哩。
5: 嗯嗯。
4: 起码今年今年在那抢。
5: 嗯嗯。
4: 怕就统计没把他那抢，就那个等就进。
5: 是是是是是。谁是送的？这是多弄么做的？那他咱们那个价格忙不了个呀。是是是是是。他谁当的是多弄？
4: 他张宝马用的是呢，怕些这个价钱加一些套就买的。
5: 嗯嗯。
4: 他俺说个经济养着点的呢。
5: 嗯。
4: 他现在呢，俺说中国呢，老的一个统计的怕些个等于一家的那统有的。
5: 嗯嗯。
4: 他养殖把所点的呢，穷养个同胞的怕些等于一家也没子点的怕些人家的。
5: 他啥叫金融的？我懂了。
4: 是的。
3: ཁྱི ཕྱད མི སྨོ ཡོ རེ ད ཐོང པོ མ ཤི དེ སོང ང ཚོ ཀྲུང གོ རྒྱལ ཁ ཏན རེ ད ན མི ན ལ ཆ རོ གོ ཡ རེ རེ ད སོ ཚོ མ ཡིན ན ལ ན ཟམ ལེན རྒྱ ཁ མང པོ རྒྱལ ལ ཐེན ཁོན ད མང པོ ཡོ ཤིང ཡོ རེ རེ ད སོང ད ཡོང རྒྱ ཟོང དེ ད ཡོང གུས ད ག ཡོ ག ད ཡོང རྒྱ ཟོང དེ ཡིན ན ལ ད གིན ཆེ ཕ ཡི ལ མ སི མེ ལ རོ ཡ རེ རེ ད པ སོ ཡོང རྒྱ ཡིན ན ལ ད དེན ཁིན རོང རོ རེ 긴치 그다 선선번이 쳐 동탄에 동시든 저도 요신 거
0: 요리
3: 영적 때 그린 탄생인 거야. 담아서 세르 조마 조정 여부 좀 시키도 쳐서 치고 제장 저도 그 세드나 진이나라 딱 공세트 신 조전은 저를 말고야.
0: 리리 다 대작이라 황진 유자 유시 우자.
3: 맞아요.
0: 리리. 네 리더리.
3: 네 리리.
0: 다 실 공세 등이 요리다. 다 양천 저런 저와서 공세 매 받는 리 레스팅도.
3: 리리리. 다 긴치 숨만이 다 롬페이니 데도 원래 태용리도다 몬초가 땡게마리나다 노브롱리 여자 노브 노니 마초조 근데 이게 좀 열고
0: 땡은 맞는 거지
3: 다 땡은 세다 긴치가 다 손 요거가 텐리드는 이제 피지 송리도 뒤에 처리나라 몬초를 편바 몸보 더 여지라
0: 다 뒤에 받은 저와 첸부 첸부 요리
3: 맞아요 맞아요
0: 다 요거 세지 데다 바지 손나 레레체 머리 독 총리 장바 머리 사주 도주 던던도 진 드라마다 그다 총내 망보스 야진도 그요리 대 투나 다 먹색 통제 다 산이 멍멍 통제 세는 뭐진 보 랑 통제 때 먹색 다 요거 망고 요거 요리 다 된다 좋나 다 디나니 가서 양들 가보 요리 가서 자 자는 거
3: 지지지지
0: 드니 반대와 침부다 요리
3: 지지지
4: 괴보 자시당 조봉 가시기 망을 당니 Xelunin Dong Jun Alor, Gadu Lenin Gongsi Xizu Yabashi. Nya Dewali, Zindang Laba Gaxi Bibidar, Gongsi Di, Sadi Mangzu Nishu La, Li Yu Xiongni, Kongchu Rintin Dui Rijia, Lenin Lazar, Xiang Qiuba Xiexi Yabamasi, Yongbab Jiang Gangcham Xiong Yabashi. Yinyang, Kongge Keli Ba Xiga Xizonggin Chichadu Kunni, Lodar, Gongsi Yongbabni, Dizang, Ngaju Nga Yizanla, Gongjin Jiang Xiexibashi.
0: 空气让萨让云的天边 Ta yang zhe ge lin nong zuo jia. Dian zhe ge xi zhe gang le gang cheng la bi yue. Ta de suo le ga le jiao tao yue. Le jiao tao yue. Ni dong jiu den luo ni guo zong ni. Ta luo ri ge yong ba ni chi ni xue de ya ma zhe mang zuo le guo jiu li zong.
3: Oh, ri ri ri.
0: Dian zhe zong ta luo zhuo de ni de qiang qiang ge de song yue. Ni dong zhong a luo di jian jie kang de wen ni. Ni tong me wen ni de ta
3: 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是他们说的
0: 个老子了。他估计就是他们听嘛拉到我们那的呢。他得做个西藏的，拉们军定个，他得了口罩了，在我跑些呢，没瞧见么？他等截图。
5: 哦，对，没联系起来过。热，拉不有了。对嘛？这在龙州了，用不得我们工程所这里。
0: 热，他得龙州个开平的工程所上了，对上俺平俺平的那有嘞。
5: 对那里，他对上的一次嘛，就是第一个不是个。我不提上上的钱的人，
0: 是的，这个这对他我不要的。
5: 好的好的，这个是要的。
0: 他这对我不提上，我不爱不。
5: 吃中的我小中的这些来干
0: 用的过。是。他达到两年结束了，那才有的。当然，我做给的开平高级的，当然我们对你尊重，我们做过。
5: 是喽，宁东。
0: 江安路。
5: 江安路。
0: 我宁，他就到龙宁高中了。
5: 주주 로는 거죠 답았. 응. 로리리리 다든데 몬솔다 용바 건데지 다루진 튀건 혀래.
0: 지지.
5: 또 마음 발아 문 튀거지.
0: 다때 마음 발아 다. 제시 버드다는 거 삼. 저기 그 뽑았다네 요리.
5: 지지지.
0: 다때 네 버드 골이기다. 차이 제가 말 때 간다 신은 뽑았다네 요리.
5: 지지지지. 다 저도 내가 전에 질리는 미유트 저러 거야.
0: 지지.
5: 그런게 미유트나 이제 여찬날다. 시원나 마주날다. 진짜나다. 롱크 삼나 동나리. 정말 야보레이트 산지를 거야.
0: 지지.
5: 어 지지지지. 근데 이때 괜찮게 요거증이 돈들이겠다. 배제쇼로 삼바다나 요신 거야.
0: 지지.
5: 삼로도 저 가능성 시원해.
0: 맞으이나 파이라. 펜바드한테 선고 요리. 아리디다 랑크 암조르테크 랑크 쿠마니린 마지엠바레 테세나 파치카모르
5: 데리디리
0: 단다 상모 그 듀란 투니다 하코잉고 요코테 콤펠타나타 마지엠바테소 파율레용 그래서 파율 그 통제에 런타운데 런타운데 트라톤타나타 테크르 그 고소 케핀다고요 사니에마마 다 랑은 좀 귀메 바 진 핀토바탄다 용 용근도 대만바
5: 맞아 남지 해동다나 열고야 이젠 뮤트에버 이젠라 자 요즘 기나 가져도 나 해동 열고야 대인사디다 긴체 여사거다 사자그 몬소도 조인나라다 바지 론소소라라 자지 여찬나라 아니 론소소 지마 사타나레가 시나레디 사 이미살라레가 세상 손나레 론소소라 자 여찰리도 레가지 니에지든다요 고가 존지 트윈살고야
0: 지리다 데 당하게 따라 탐몽 숭결생도 대가 나초 내가 될 변드와 체무요리 당아 속에 양트 때 속에 도 때서 럿도포 쳔보다나미나 프로자게 페고트나 드나 마리 카로 자카니 도 도포리리리 드나미나 숙제이나 초그리 지 야자 건부 고미이나 드나 자카니 리온다 드나 리온도 당 코요라 도총 쳔보다나 요마
5: 어 리시시
0: 다때 망소 테커 사네 망소는 레와요 고소 사카니 니 다때 총라카 종 드나미오 테커 그드나 고소 반교 근데 와다나 요리
5: 먼저 그다 도든다 저칸이 주 드닌 존알디 존사데 페지 드긴치케 공로선바노 이게 촘라트노 에레
0: 지지다 카셰 테커게다 종후 소라 디 촘라 쥐먹고니 콘 텀메트나 요리
5: 어 존소소 그 그 종긴다
0: 다 나 손 니동 데인로니 가서 파일 도동 따라다 니동 니가 자기로 로 쮸댕이다 찬로 그래 다 산이게 디 총바 대소 망보시 테커게 다 전한 그 촘라 테커 제노 종다 좀 망보 요리
5: 어리 어리
0: 다 던치 메바데서 그 로마다 뒤다가 저기 뒤쳐라 등아 저 사고 그 로치드나 마용 종나 딜 따데보던 요리
5: 제제제 테이나라다 긴치가 레코노라 다 땡외 실로니도 주루로 니에도 클릭한데 테노라 레마 녜스여서고
0: 테 티 참도 동제 제제 동 인터 저 티나다나 공조금 많아 다 뭐 죽겠다는 요 죽죠
5: 전선노
0: 전선노
5: 전선노 쇼킹 바지 조반조 첨부 요도드는 인지 말라
0: 대 제베 요마 독 고소 독 제니르바 돌로 가보 요바테노 소연나 쇼초고요레
5: 뭐 두치지
0: 다 대나더니 속조 더니 제네크 속조 제네크 속조 요마 대나 좋다 대소 만다 쫓다는 요리
5: 제제제 대소 그 남주께 레가존의 체리들
0: 다 대소 참아라는 게 독 총 가보 용기들 참아리 다 랑게 맞아 진행이 되는 데더니 대구 서울 가고 요리다 거기서 그때 속 네방 공동 따라 저 요리
5: 되는 뭐 냠냠 베리다 존다
0: 어 지리
5: 되나 긴다 아 잔난도 제치도 담라가다 시고트나 야
0: 시고트나 쇼죠 대초 그 반조라 공동 저 되네 니도 니가 자송로 그 다와 제바는 맞아 서선 그 트렌드 동지했다나 원전 쓰셨다나 도게 처라 제요리 다 따라가서 참아 쇼요리 되니 니동 니가 자송로 다와 제박 치 된던들 총후 선을 동제라 맞아 도강 처음부터 저 친구 배요리 대도 있다나 가서 그다 반조 그 공동조 근데 근데 등지 된다지 다 편성이 빠졌다
5: 베리즈 오케이
0: 베리즈 오케이
5: 우리 파 세쇼라 언제 와서 오케이 세도 논이 파서 총도 솔로 걸로 파서 딱바 팀
0: 히즈 지리 다 니동 조지로 가서 살펴더니 니동 니효 너로 니효 작자한테 줬다 내기 진기다 자진부 배터요
5: 되지 되지
0: 니동 니효 작성로 타만 니 천도로 제배 선행로 제배요리 다 니동 니효 자주로 걸로 메든데 니탄 고존이 가서 로치나 다 로타 브르티크 세고 빠지리 드니 다 독 총내대 다 고요 자친부터네 독 총내대 자는 사차 소소는 다 독 총라든다 요리 다 가서 보존께 타니시 종 수정 천도 때서나 도대 토마가 다 토라 죽거나 드니 드니 수정 다 종훈이
5: 로고 오리오리
0: 따따라 나속에 로봇체도 텐칭이 도니 총라 체슈체 되는 종목 신진 차요리 토마르 단니도 데인로드나 나속 파이 도통 되는 종목 종목 신칭이 때 슬레이 동체나 보라 도통 좀 되는 요마리 따라다 종목 슬레이 동체가 사차데 총라 在 파체 자차 자차 때서 보라 그 종요리
5: 도송 총라트
0: 따디나 총마다 고소 야제 체슈 때서라 따라 동소 가시게다 짐다더 차요리
5: 맞아 첨부
0: 맞아 첨부더 차요리 그래서 처음아 다 로치 도 딘친 도 돼서 딘 차 처음을 돌 총내 년괴 돼서 처음아 다 야자 건부 그 중근도 총 맞아 롱 다 다시 젠바 미용도 다 맞아 첨부 또 먹고 뭔데 돌 다 총내 쇼용도
5: 그래서 대결 스파제 토마스 유디 파제 다 긴치 진짜 있나 다시는 좀 걸어로
0: 호야
5: 이 대결을 다 도트 다단 농인 그다 공세듯이 여지 말고 대결을 다 잔나나 페이나리 등에 다 제시 총작을 받던구나 도트를 민자친 보듯이 여지 말고
0: 말이 말이 근데 리더리 맞어 로치 존도 얘는 따라 총바 그 자차 자차 때는 파제 도 총바 도 총이니 야제송 던져지더니 뛰어났더니 야차 앞쪽 쪽지 됐었다 야차 군복에 중군도 커 맞았다 다시 제반미 던져 다 도 총열 뛴 따라다 잼다 첨부 차대도 던져 그 총박해 지원이
5: 지지지 다 뛰는라 조치인나라 다시 또 조치 뛴친이인나라 그게 첨도 군군이 시기나라 다 야차 군복 야휴 그 종지호
0: 지지라
5: 던놀이나라 다 야차 군복 레정다 도동 반적칸이나다 용법 야휴 손에지 Ninga chung shi zong de ji.
0: Ji ji. Ta ya za gong ba yin na. Ruo che li pa che ting chi mang shi mang ji.
5: Ji ji ji.
0: Ji ta ruo che ke mang so ke jia cha gup ju de so pa che ya za gong ba la ting ting ri. Ta ting chi ni jia cha gup ju ni jia pa pa che ya za gong ba la ting.
5: Ji ji ji.
0: Ting ki yo ri. Ta mang se ke tong zi se ji yo ma la ya za gong ba la. Po chung ke sa so gang sa la yo ri.
5: Ji ji ji. zō tā nācī kū zō shīlī rā gō
0: rī rī nācī tō zā tō tē sō lā yō rī
5: o rī o rī
0: tāndā yōndi tā tīng chī zōng tō rō chī zōng nī kū mōk sā kī tōng zī sē gō nā tā rō chī zōng kī kār dō sē nā tā rāng zōng kī kā yō tīng chī kī tā yāng tū pā sō tīng chā yō rī tā tīng nī tī nī mā hō pā kī yā kō kī pā jī sē nā mā chō jī mā tō tā zōng kī tā tsēng nī sē nā mā chō jī mā tō tē sō kī tā ngā yā shū sē nā tā tī nī tēng jī tī rī tō rī
3: Kongi rinchin doi rizhe legi chue xiong ni dabar, chongra jia xie dang. Mangzu jia guo du se ju ti, beba qiumi jun yin xiang. Yin yang, rangsa rang yun lin tuan bi, tuan zi miksal ji di, rin tang ngong duan ti lang, miksal jia da zul xie yue di.
0: Ma su yin na ta, jia zo la pin drago yin ten de se ge yore, de ta la li ngus ka ni, ta pin to se na ka ka muri di ta, nga ke ta ma za ta gulong du se na. ta jia zuo le qi pian ba de zhe gu you de sang gu you de gan de xian de ta jia qian bun da xian de qi qian bun da you ma de gang le gang zhe de pian tou you ji de jia jia jia ge
5: zhe
0: dou ge ta xi za de zuo de gong bei dong san ni ge ta chong zhe de zong gong dong zong ta jia nan ge chong ba qian bu ding ding xue ta ga zuo bo ko le de dou ge tong zhe de da rong sa jia yin ba le mang bu you ji de zuo di ni ta bang jiao ya jie dong pa qie ge ngo ma ya jie jia qian bun de zhe li sang gu you
5: zhe zhe
0: ta ga zuo bo ko ge sa jia kai xin ni ta de ka ri de ne 콘돈 녜가 말 세그리데 강 아소가 마토나 젠바르게 바체르 베투자 바체자 사자 젠바 총바요 탕 아소게 토마르게 로치게 가도데 통용데 다 냐는게 총바 다 도로 중앙요 바데 소게 토마르 공총총소니요 아니 자차 이집정 가지 돼서 코소게 도르르 고모 잔니 자테네 트레니 마 잔은 체사요리
5: 호리
0: 다 녜르 사고게 나종게 디 양드디 양드나리
5: 데 용 최긴 자여지 마 바체
0: 최진 자보 말이 곧 Te ta jangot ndo, ndo jangot ndo jidori. Ta nga nidong chulo yama ta guandu zai song. Te di ta jia jimda chenpo dina ta nang zong ke yangzhi de chungnir pa jimda chenpo chindu. Ko ke ta langkao ke da la jangba la cha yib jia tisa treyo dina siri. Ma wandri zo.
5: Wandri ndaka. Wari wari.
0: Ta jo cha laka se treyo jiri.
5: Si.
0: Ta dina ri ta sani ke tongzi de sani mang zo ke thoma ke pepyo na tong tini ya jen zon tini ma sa cha jenpa la guandong zon na tini ya buyo sari.
5: Ta... sanne ge tyeonji dina la da gasi sanne jong la da zoda jeb tup lenye zo tup da nin da janang ge chongra nong la pan jin den zo tup shin na da da yin la sanne mong cho yin na re sanne da rong yin na re ban jo yong ba do da nin ni mong cho ge la zel do ban jo ge ko do so ma che sa che ka li nong pen ba che sang ge go
0: ji ji mo man je wa chen bo yo ri ta do ge ne zo ji ding mo ma ja che le ten se ba ten de ri dua makrai khatra thame ba homa tanga sun dua makrai de tensa de do chen nyang ba do che sa ma de ju yon da ta thomar ke ta men bi shi ba cha ku shi ba ni thab do sen gor do
5: ji ji
0: ta ten de ni do gr ma so na ze ta ni shi te sun do gr la cha de so thama do gr zo yo
5: ji ji ji ji
0: ta ni na ya je son ta ya je kong ta ni chi ta ta ta yang zhe tu ra ta na la yo
5: ji ji ji
0: ta te ku ja Tā māo pā yācī kācē sōna tē rāntāng tē chēchēn rōjirī. Tā tē chērī sīnā, tā ngā sō kī jāi tāng rīyāng mātā kē jēbhyō kū zhūng tō kī chālā tē tōng kōng bēpō rī. Tē tō sō kā yīnā lōng chū tā kio rī. Tā tā rī kōmō bjā sē nyū na sāngī kōmō ngā pio zhōni tā nyō tā kio rī. Tā tē rāntāng kē yō mār, tē kī chimchē yīnā rī yīn jēn chā dō jū tē sō yā.
5: Zhī zhī zhī.
0: Tā yāng chā tē sō māo pā jēkōng jēkōng chā rō yō rī. Mā pio pā rī, rāntāng tē rō, tā tā rī kōmō bjā sē nyū yō na. Tā tā rī chān na yā yu na, tā lōp yu na tā rā jākhā rā pāṁ yō yā jē tā rā yā sōng dī na. Tē tū chāi sē na pāchā dāb jā nī jā rā, mā rā pā ngī bā tā rā yō mā rā.
5: Rē, rē, rē.
0: Tā tā rā yō ndi mā tsō chāng mā tē tsō mā pī pā rāng zōng jū chā rā mā ngū pā jē gā nī jē gā chā yō rā. Tā tē kā lōpō rā nō pā yō mā, kō yō rā nō pā tā rā yō mā rā. Tē mā jāi kā tā jā rā nō rā. Tā ngā tsō tē pāṁ yō kā tā kōng pā kā ndu wī tā ndrīn rā tē yō na, mā tsō kā chīn chīn rā yō na tā rā rī. Tō mā rā pāṁ yō shī shiān dū jāi kā tā chimche jangpa jai ke phowa sin de jai ke
5: ne chin dam
0: no chin dam
5: ji ji
0: ta te ni la song de ta ja sin dam da ten te ni hayang ten da ta te so chan na tan ma po chai ten de te ta te so chama so ke nan jo ta gu yori ta te jembe jembe ri ta ra dan si ke yo ta ma ho pa ya chi ka se so na ta ma pi pa ngu po te te la ta pa chi che ga nen do ten de ta nga ke ma ho pa ta rang ke sa ne se na mu chu no ta rang ma ra ke thong je de

나 니엔구신가 따라 두즈뇽와나 뇨요도 녀벨라 다 가다 이와나 로제 센제거다 뇨요라 디나 닌딩거다 뇨요르가 히토가 게차다 니로 이크힌가 님반자이나 뇨요다 자논자 토운디 등오기 파마요가 로라이크힌가 가가히라다 뇨요라 효힌도 롱기마라 다 자논 토운디다 파마요가 뇨요라 자든다 준총이 급급가다 로던다 익힌가 마리토가 레가데기 나야 레몰로르도 추나가 침지바나 레라모제 민바 오케 뜨나 담마히 차롱용아도 방아르세우가 단신신이라 다존라 존소요베가 르반노이가 단신히제인바다 뇨열라 야모마이완나 더 히죽힌가 선반자이나 요요부 녀벨라 모기 파마여 로니까 냠뇽데 론스지 쇼킹아 뇨요가 먼치 파마거다 준도 너효다 선나 통용아 히터나 파마거 히토가 개차더라 니시 파마거다 뇨요라 로니까 너쇼 천지스 효바나 동오마라다 뇨요라 미피 좀보마제 던진라 다 뇨요가 너쇼스가 힌도도 이치 딜린도 동아 희장시 제반자이나 뇨요라다 라자다 소쇼이그 힌가 뇨요라 아 라자 소쇼이나 페메 로직가 뇌바 나초 강고 이 더 힌가 베나다 뇨요라 산찬도도 주바도 뇨요가 로체다 튐베가 레가 다 뇨요라 제완나 어 뇨요 레주바마시 뇨요가 다 산초르다 당슈라 파마요가 돈치이 힌가 나반자이나 뉴욕의 차론 좋아라 토코이고 힌가 파마요가 뉴욕라 조난도 다 가슈 자친부 소송도 다 로자 진저이버가 소식이 희고라 효바 고롱이고 힌가 다 뉴욕라 안더쇼 판더 용로마지 좋아나 파마요가다 진희 메이와 뉴욕 롱롱 소소가 드메도 듀아나 다 뉴욕라 용죽 힌가 지난 남바도 로정 주보 좀 먼저 뉴욕가 다 눈쇼스가 타싱아다 응고라 히차티 차는 거 기념별라 힘비 11월 2년도

主播 나와서 지바빠진 문제지에 리오나 샤크주게 게다 총시 먹으라 디지 진직된 땅 슐르지 상관시 준탈 대나 신주 링진의 강진 카위 중세 게다 치위 지바빠진 문제지 동위 인주 니비 리지시 토 주비세로

주원아바 땡크 듀스만 남지 세비드니 푸섬 추스신바던 듀창 너용 지저제 체제용 땡어도 먼저와 토르친유 라버트 너용 지저는 딩듀 지주 지주의 멜론 답시 이비 대초의 체제점 삼마체 바라 곤더신바 춘유 샹라 신주 린진네 디지 초와 춘비 리지제 토 두비센루

야 퍼셰바타 텔라 두보리 에고라 두리 에 다바남레 테투리 고테 투보리 야 나숑반다가 효드보리 에고 효드리 삼바메츠 테티리 에고나 테티보리 야 타고마테키티 에볼라 고티블라 드롭둥메츠 테티리 에게 테티보리 야 파마

야 다베드 마휴 응어레자 야 줄루돌로테드 주파사효야 고테드 신비 라가로야 쇼게비 페토 주카라다야 라루테드 코미 헤레리야 쇼게비 코테에 카라다야 도데파조세 카리다야 데우나데파 카라데야 쇼게바조세 워리세야 데우나쇼테에 카라우야 땅드르마조 옹오리차야 라라코 조세 마코르 아야 데코르 둥고유 코르헤다야 카마네 조세 마도 아야 데톤두

0: 야 로코나 나비 도르치시 마고 로라 달레미 이사다 남르 자르보티키 소라 토유 차샤 무글로 칸다 추추 즈마 버터 데데 테바 타르고시데 다 소이체 데르고 까 탑탈레 인제마 테르고 도고토 노부칸 다가 효노 도제테 코파보리 도 셰주 미티 안에 셰투 자다리 마 냠숑도 도 두죠 미키 물루 랑 자다이 나 자르보 그 툴라 데 템터미 자다리 도 템카 마보 메일 살레 이 템교 마모 셰리르레 이 템보 남키 고도 도도 그 상호 카다 답셔도 예비 로트 자시다 남르 자르보 라 야르규 케세 토 아시다 다로 티키키 미티 도제테 멜레 자르보 그 사샤 쇼미 미키 소살 쇼트 로자 타오 히도 독 디파니 콜로 코리 튜테레 니미키 도고 레 메텔 타 마스 우탈 히도 고토 고리 세데 바메 슝도 마시 나 나르 미키 집케 다 샤모 슝세 마시 나 달로 레 당셔 다 차바 슝도 마시 나 하비 카르지 랍지 페텔 데바 카라다 사다 남르 자르보 도조 트세티 게 콘두 타히 소다 드키 머자케 메레 피노 타르 쇼베케 카다 샹케 메레 그 로바 나비 소 고디 소 누와스 메다티 데 멍에 키 칼 땅에 마도 피크 메텔 데 차디 차지 메다 야 메레 네코 힙다 키 카타 고들 데 슈게 마도 타지 아미히 템마도 피킹 알레 티리 모 타할 히투 쩨비 그 메다 도 슈조 알레 모 지케 나 모 그 타펠라 라체지 파창 고가 세 체양지 파창 나라 선 베체지 조모 고가 세 체양지 조총 나라 세 메체지 힌지 슈제 카야 세 체양지 힌지 그 보파 세 테셀 나 모타 체 셀리 그 메라 타 고마셀 나라 메디 고비 룸비 티 휴지 파자르보 그 둘레 도 고나 토티 휴지 쇼 메다 쇼 타르가시 도 콜로자 마 쇼 카노 페다 온 타테 고소 고 바파도 그 차로 로리 티 케 파다 유르 모르 쳔가 마로 메일 차테 쳔규 고 모 셀 다시 타데스 로바 베디 라리 세디 모 메텔 고사 오 상우 카다 따도 녜비 로 따도 녜비 로 따도 조토 티도스 라리 그 디디 모타 나 자르보 그 타체 그 비비소 페샤 마도 오시 팀 고타 도스 메다 도지 샤브니제 도스 메다 도지 니 게르 도스 메다 야카 마모 사자 티디 모타 샤브니제 메스 사도 다 답카 페 효지 리세드 따지 디비케 카다 예지 티디케 텐고 티디 따포 따체 사디 도저 야랄 고라 볼레 마카 필룰라 볼레 하메 피니 따체 자르보 그 고들타 다 고르 나 자르보 그 고들라 팀 데모타 샤소 체살비 틀라테 야데 나 자르보 라 리테다 라지 키 미지로 투테데 니미 그 도고 소 마르원데 셰파 그 문토라 나 히부 케샤 아다우 사데 야르 케샤 쿄비케 르톤돈 데다바서 포 따체 라디 키 멜레 자르보 그 로바 남지 다루 티키 미트 노 그 다가 현도 도지데 나 다루 치카트 니스 라 토주 후 티키 케샤 키시데 다 다가 현도 소 마르원 셰파 마톤 조비케 르톤돈 데다바서 남르 자르보 그 포 도데 타 포 따체 라디 키 에다스 라달로
1: 고홀라 셈바티네 둥키 삼파트 덴돌라 파필링도 멜레 샤완 범종 키 리치 나 파트리 Lisi took party, Jimmy Lisi Naman Tay Century, Tay in the Lindo Lisi Hutter.
2: Lin Sin Sushua, Hirananja, Tunjita, Jesu, Dawatra, Shishu Chinguki, Tiumbaja, Dayan.

0: 담도 델리 히비카슬라 샤와 델리 데츨이야나 아 자동도 간다지리 있어요 어 휘보 많이 봐 담보 잘 봐 다 디카슬라 담보 센더리 그 델 센더리 세니 코니데 야 아 다들 이해 좀 매발해 어 디는 디슬은 데니 담도 델 담아게 담게 진주 많이들 아니 나다 나마라라 더세니 네 다기지도 그 제대제 말해 아니 마이 지슬 다기지 더제비게 다 체가 그 배질라 뒤섬도 따독시다 뒤섬도 따독시다 다 따도 얘기해요. 따도 때 아니 니가 좀 해봐. 뒤섬도 안디 마오 따다 처마나 지르세니 아니 따도 얘기해 봐. 뒤들 따도 얘기 뒤때 아니 따다와 좀 야나 니 바코나 좀 야나 마오 바자 마도를 니 바다 따다와 가슬라 따도 마지 봐. 된대 많이 봐. 뒤섬들 따도 씨 봐. 뒤들 가사기 있으면 있으면 지유 마인들 아니 다기지 더 대전에 뒤섬에 따도 씨 있다. 나 내 소때 나다 남아라라 더히 비가슬라 아니 진주 마그지슬어 다기지 더 라딩치 다기지 더 제비가 다 빼지 손잡아보디에리 다 대인찬라 나다 남아라라 더 히비가서 라이지슬어 진주 라이지슬어 다기지 더 제비가 빼지라 빼르나 나이니발라 콘서트 간종시다 콘서트 간종시 다 콘서트 간종시 세용디라 간종시 소마데 가가초초이니 냐데 존존바 냐데 존존비크 이때 그날에서나 콤바사바가 나오는 거 콘서트 써야 돼 콤바사바가 드미르와 근데 콤바사바가 나온다는 참아서 간소시 바래서 이런데 간소시 비기 시작이 이때 콘서트 임바 땡겨 봐야 돼 나이니 바래 난 네가 쓰라 콘서트 세디 가스 가사라게 쓰라게 진주 라인들 나다 남아 라라 더 세디 라게 지슬 다이지 더 잡았는데 근데 진주 라이 지슬 다이지 더 잡이 그 나이 아 근데 여박 빼질라 데파르트 효그니다 데파르트 효그니스 다파르게 빠르러 와 효그샤 강시 바르잖아 효그 마무니 바르스 효그 마무니 비그 규바 강레이스나 데퍼 비체드레스 어 데프티 바르 비체드레스 데퍼나 효그 그러와 어 데인들 데퍼스 안데 효그 니비 규체 어 데인들 따파르게 빠게 진주 자인들 나다 남아 라라 드세니 니 디지슬 타기지 드저바레 아니 라이지슬 드저비게 나이 규바 아 데 나이 듬바게 베지 라 마그르트 마무 망다 마그르트 마무 망 세용비가스 라 마마 마보 요바리스 마마 마보 데 가나 요바리스 마그르나디 요바리스 마마가 거르나디 요바리스 디인들 마마데 떼지 치다 마그르데 떼지 여리 어 디인들 다기지 떼기 떼지 치다 아 드니 아 떼지 여데니인데 아니 만디 나버 예고요 디인들 나인데 마 니여리 어 디인 사가다 가르 예가기 진주자인들 아니 라이지들 다기지 떼데 예자바리 드니 라이지들 떼제비기 데니기 빼지라 쟁어드 신다 아 뽀온다보 진나코 징니 아 가신 진나니 빠데 마 마심니 쟁얼얼도 손바 빠 제셔를 손바 들 쟁얼도 신다 나리긴가 그 진주 자인들 다히데 어자바던리 아니 쟁얼도 신히비가 신데 샤와레데 이제 심데 강은 모르 신바레잖아 쟁얼도 신바 디가슬라 쟁얼스 난데르 나르스 난데르 신스 난데스니 고 아야와 다디드가지 메바레 디인들 데녀리 데네 라이지들 다히지 도제비 그 체각 빼지라 니셔도 톰나 신다 니셔도 톰나 신다 콘트롤 심바리스 촌나 심바이크 디세드 나레스니 니셔트스 니마 헤비가스레스 디니 니셔르세한데 촌나 시비기 디세드 땡겨로와 아니 샤르기 샤르기 진주 자인들 라이지스르 다히지 더자바레 와 니셔트 촌나 신다 와야 다 더처리세딜 나다 나마 라라 더스야거든이 나더니 라이지스르 다히지 더제비베지레 와야 근데 인딜 아더니 다 드린 디세지 젬비 아니 아, 로딩이 참된다 나니 가지. 데인데다 드링은 가서 혼든 데도 놓나. 자위 차니 아, 다 제왕거 사서 가봐. 장타도 나다 남아라라 더히 비가서라다. 아, 니 아, 장타기 지질 때 토당당 진중아 다 남아라. 어디서기 지실 아니 라딩이 치 되잖아. 아, 니 나이니 여든바. 데니 차게 소소게 비지 가는다 진중. 어디 대소고 거는 가서 너 뒤지게 받는 지리. 너 뒤지게 받는 지리. 대인들다 드링 드니 혼딩 나데데 간단한 차이가지 정말 다 히들레.
1: 린친디 중지다 히히 다니 장조 핀초다 지소 다주이 조남처 다야모.

0: 워커니 캉키랑데 로인 신카노 무이 드린체 드르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든지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챤리나 워캬니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든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히
2: 워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징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 진인가
1: 오레 다냐보 길랭야
0: 레레레

0: 시 메도온다 사토사 가사카라 리지오시 롱하카 치시치에나 메도온다 더스샤치에지 자도 치시치에나 메도데이 지스치향지 메도온다 버레카 상대 준비 메도제시
1: 메도데도 카키 카츠 마타 카키 타토르메니 뭐마 참어 좀은게 고텔라 짤란토 제 중조아 리그리시 더 뭐마르레
0: 两位, 주부들은 주부들은
1: 친구
0: 맞아 짤랑 소문하라 전가 인종이 힘도 맞아
1: 뭐말이 되니까 니 리쉬 이니 난투 드리 티지 빠상라고 난투 유아기 빠상라 아이니
0: 两位 드런 토지가 빠상다 아우지시 초마가 아우달라 아마 빠상 조시
1: 아마 빠상 세리오
0: 아 아마 빠상 조시 아마 빠상 로조조하스가 아우 기모지시 저기서 마셔가. 저 비지니 목이라 카바지언드니 목이라사 바사 용고조바이. 가사 가래 뉴치. 목이 바사 좀 카히제 땡키 시와티. 뭐니 다시 저이와나 도초시. 저런 도치가 아마 바사한테 바사 담보듯이.
1: 다 뒤지 할래미. 다들 이봐요. 람바도 니 초비 잘랑치 주쿠도 뜬디. 고르탄. 자탄 치우 요디웨 계산미도 최단 최디웨 최제라 다히 딘디 따나두베 강조 사든 진주지 녜 요와 모마투스 이니 드히링 비윈 드히 쳔비 나라 니라 효스 니세디 니말라라 규신두
0: 량웨 제티 당원이 제티고 량웨 다 리강고 조진고 저뒤도 중고 하나라 콤바 까까지 먼글라 언더 아마 빠상거 친시
1: 아마 빠상거 친 소배자랑 그 탈이 있디
0: 지 중고 춘춘만들라 통춘만 임스 야만조 튼제라 까문자 여수고 야외 다 자티고 저 까무자가
1: 까무자 첸디는 이디 나 가까리
0: 저 카야리 정장거호 아마바사 아마바사
2: 저기 있어이 내게 아마 뉴미이라
0: 아 안다 베지니는 저마가 상고바 량웨시 나 용종이 오니 첫마 녀와나 깨창가지지
2: 아마 전혀 모르다가 어 조마 소절아 베이징에 저 독이 상괴 받으다가 아마 저라 짠듯 심으시다가 요 정쇼
0: 아마 바사
2: 어
0: 제스딜레
2: 어 보모 제스딜레
0: 안다 량웨 절라시
1: 아마 제스딜레
2: 보 제스딜레
0: 나 용조 전이 원이 상괴 받기 아마철라 개창가지지
2: 아 야쇼 제대로다
0: 요
1: 제모 아마바산지 나기지 인제기탄 찌디 코란타 초피 자랑파기 단지 링고 초파다 디디 아마바산 로나주디 이바리

0: 까매 코르조 라테나 다 튀라 밥샤 쇼 와
1: 셈림 난다 어찌 그게 칭탈이 그게 그게
2: 따바오 개뇨가 라지체 아르바오 중가 날라치 저규메 배산시야 총계난라 쇼고 종가치
1: 바오 나 도기 바오 도기제
0: 네 자꾸 쓰긴지 바오

0: 또 줘. 지단 냠도 줘.
1: 저저 고치.
0: 아, 종아.
1: 저저랑 게 작제신 엄 당고.
0: 종아. 종아나 쪽듯이야. 아, 야. 쿠쿠쿠 짝짝짝짝짝짝. 그거게 삽잖아. 좁게 쉬마. 야, 야. 디스코.
1: 아라. 이 아시지 할 거다.
0: 걔랑 뚝뚝 제가 어우야 그럼 말해.
1: 아, 진짜 그 좀 좀 다시 말해. 근데 차르 심심 챙하나요.
0: 그래.
1: 차르 심심 챙항항.
0: 때문에 민원에라 차르 심심 창창창사.
1: 창창창사가 그래네.
0: 차르 심심 당나 창창창마도 제나나 과요 그래.
1: 다다다다 힘 받쳐 힘 받쳐. 칸다르 때문에 티나리아 이 핀다 허수 환기 지동 거셔.
0: 어제 수환 나랑 나가고 예봐. 잠깐 그게 왜?
1: 이피. 나무네 방 가보시 다요. 얘 라장 배 지동 돼야. 해 큰 매다.
0: 어 약주 허무팅. 하다 네 조가 민야래. 아니 도스 가보세나? 가봐요 그래.
1: 얘 나 매 지지 고비. 장게 진짜 말로 다 온 거.
0: 내버 좀. 시세라게 나 발수 전. 주의를 쓰게 동안.
1: 나 주의 내래. 얘 가보세요.
0: 나 가보면 나로. 너니 샤르조 진내 유네 누 파조링라 최슈가 조니 잡아지.
1: 아니 냠도 용가 오나.
0: 키랑 소이마.
1: 나랑 바바이다.
0: 아지 소도라. 네 카레람네 마 퇴제 숨네 용부도 가야니.
1: 나 간제 튀고 그러베니. 키랑 게 때문에 가. 퇴제 시도 아니.
0: 알아. 공개 최네 매베시. 뭐네 이 더도 때문에 제부 속도 얻다.
1: 알레 카레 얻벨.
0: 졸로 용모 교셈 다글라미 그 껴벨라 타다다 차테 나름 게다 주고 배경 거주 답지 소라메도 티전라모 강조 끝에 졸레라 소바 척도 얻다.
1: 하다 뭐네리 뭐네리. 다 때문에 대소 니 찍네 미기 때문에 라 니네 셈주 롱체 라르다.
0: 제제제 데 더도가 남주 나라 대제 벽개기 룽디디 니디 삼려나 초소소르지 지게가네.
1: 元朝龙亲年轻烈空银元朝龙亲年轻烈空银年阳婆娘年阳婆娘米酒人南大三级几颗烈天北三面在我三级大几酒人年北养鸡学军呢年些你都南级巧素心三部不连接公康山等到千年三十八的你平常米马滚着龙亲烈空银干嘛古酒一杯年阳婆娘天童烈在的给谁家人给农民军去当找不出门那么了咋这是不当过不能天干老大就是那儿当啊就是写帮的你来我就不
0: 俺们先不不看啥俺们先不不看啥俺们先不不看啥俺们先不不看啥俺们先不不看啥俺们先不不看啥俺们先不不看啥俺们先不不看啥俺们先不不看啥俺们先不不看啥俺们先不不看啥俺们先不不看啥俺们先不不看啥俺们先不不看啥俺们先不不看啥俺们先不不看啥俺们先不不看啥俺们先不不看啥俺们先不不看啥俺们先不不看啥俺们先不不看啥俺们先不不看啥俺们先不不看啥俺们先不不看啥俺们先不不看啥俺们先不不看啥俺们先不不看啥俺们先不不看啥俺们先不不看啥俺们先不不看啥俺们先不不看啥俺们先不不看啥俺们先不不看啥俺们先不不看啥俺们先不不看啥俺们先不不看啥俺们先不不看啥俺们先不不看啥俺们先不不看啥俺们先不不看啥俺们先不不看啥俺们先不不看啥
1: 가면 신배송에 연남

0: Listen.
1: Alors, c'est pas beaucoup comme ça.
0: Ah, gala, comme ça, là.
1: Quel âge, c'est pas fini, tu vois.
0: T'as dit, comment je suis gâté, tu vois, là.
1: Laisse. T'as dit, t'as dit, t'as dit, t'as dit, t'as dit,
0: t'as dit, t'as dit, t'as dit, t'as dit, t'as dit, t'as dit, t'as dit, t'as dit, t'as dit, t'as dit, t'as dit, t'as dit, t'as dit, t'as dit, t'as dit, t'as dit, t'as dit, t'as dit, t'as dit, t'as dit, t'as dit, t'as dit, t'as dit, t'as dit, 중라 어떻게 해라 뒤지라
1: 레스 안 된다 무슨 무슨 해 이벨
0: 에 더도 에 게 미안하다 쿠스나 투자 나서라 아지 못하는 디나 얘기라 슈트
1: 레스 에 슈데 자고 알레 세바 부쿠 감사
0: 오케이 감사
1: 아 지난 단에 세바 근데 중국 날
0: 또 나 가봐 나 추네 자 티오
1: 레스 나 전에 샴피 부셔 디기나 수 피나니 엠바
0: 오케이 또 내 셋이 다 나 티레 에레
1: 알레 나 전에 계란게 숨셔 가르쳐 지나요
0: 에 동아 아부 좁아 조지 어디 동래이
1: 레스 다친 계란 게 돈부치 시다로 나
0: 알았어게 네밍라 아쿠 좁아시 네 사이 사다마다 티다 게게게 좀메다 좀부다 게임을 쇼트게 게게 에 땅아 아쿠 좁아 동래메
1: 제나
0: 나 저글로지 동래이
1: 레슬레세 다친 계란게 되죠 듬진난지 돈부치 시다로나
0: 라소게 라소 세리달라 레미타 레미타 몰로슈데 몰로슈데게 다가세 동래네 도게 저 체링게
1: 어 기능 말이
0: 라소게 체링게
1: 선볼 현재 샴라이나 공기 세무분의 류균 남배 루시 조머린지 강시바디 세로나 어제나 드리기 레제 수상 다가 저희 어떻게 매일 제나 양자 제초부지
0: 서도라
1: 로
0: 뭐네 미끼 뒤지다 나왜 불안도 줄베 레제 두더니 나도 거두게 가로 뚝뚝이 두로 조두게 조로 대두게 대로 야고체레도가
1: 뭐네 다가라레 벽에 그 농친다 년친 뒤지 나도 망조게 초알이야 조나 시다 진요르달
0: 다가라레 다체나 언니게 주제베 개랍 코나도로 롭종 시주다 마오 뒤저 나로라 언니게 잠자 강 마마 년제다 농제 주제 현재다 현재 영외 눈뒤 수인다
1: 다가라레